0: 정도 무료 상담 같은 것도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그런 상담 뭐 익명으로라도 이 글로도 괜찮지만 네, 이렇게 네. 전화 통화로도 상담하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직접 만나기도 하고 하는데 괜찮죠?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친구들한테조차도 그러니까 왜냐면 모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기를 모를 수도 있어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내가 왜 슬픈지 이게 왜 스트레스인지
1: 맞아요.
0: 뭐가 문제인지를 진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막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청취자분도 분명히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외로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도 모르는 회사의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나도 모르게 친구랑 한 3개월 전에 싸웠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됐는데 왜 그게 이제 본인도 모르게 해결 안 된 게 문제였던 거야. 근데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죠. 아, 그것 때문인가? 그러니까 약간 인지를 못하는 감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 맞아요.
0: 때로는 가끔은 전문가의 손길도 나쁘지 않다.
1: 그렇죠.
0: 아예 나를 나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나에 대해서 한 번을 듣는 것도 정말 괜찮긴 하거든요.
1: 맞아요.
2: 맞아요.
3: So I was raised in a situation where I actually had to do counseling when I was younger. So me seeing a counselor has been actually a little bit more open than what society does. But and there's a lot of different ways to reach out to somebody professionally. I know that there's like online things that you can do for like a month for free, or you can sign up anonymously to call people. There's a lot of hotlines and stuff like that. You can talk to people. You can sign up for seeing a counselor or whatnot for many different things. There's sometimes because you might not know what is bothering you, and having somebody ask the right questions might be able to help you find what is a problem.
2: 네. 약간 저는 그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뭔가 읽어보면 어쨌든 본인이 지금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걸 인지한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 근데 이것도
2: 그러니까 뭐 어떤 이유에선지까지는 몰라도 어쨌든 일단 지금 이 슬픔에 너무 잠식돼서 내가 뭔가 힘들다 라는 거를 인지했으니까 뭔가 조언을 구하는 거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2: 제가 뭐 이거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방법이지만 하나는 좀 확실히 추천드리는 건 책 읽으시면 진짜 좋아요. 특히 마음 관련된 좀 마음 챙김, 마음 돌보기 같은 책들 잘 나온 거 좀 쉽게 설명해 주는 거 되게 많단 말이에요. 저도 약간 비슷한 타입인 게 저도 진짜 생각이 많아요. 막 생각에 한 번 빠지고 우울에 한 번 빠지면 저는 진짜 끝까지 잠겨가지고 막 심할 때는 진짜 그냥 혼자서 작업실에서 안 나오고 막 그냥 막 진짜 몇 시간 동안 혼자 막 불 다 꺼놓고 막 있고 막 그럴 때도 있었는데 책을 읽으니까 내가 왜 우울한지 이 불안이든 우울이든 슬픔이든 이게 왜 오는 건지 그 이유부터 알고 뭔가 하나하나씩 아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내가 이래서 이런 상태였고 이래서 이렇게 가는 거였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약간 이런 답이 나오더라고요.
3: Okay, so he says it for him personally, because sometimes when he thinks a lot, he's an overthinker, and sometimes he can find himself really in a big rut. So he's found that for him, reading helps. Like if he reads books about, you know, the mind or how to find what's bothering you or whatnot, he says that he can actually find what the problem is without having to reach out to a professional. So if that might be something that can help you, I think that's good. 근데 저는 사실...
1: 네.
3: 영어로 번역된 것도 그렇고 이제 한국말로 돼 있는 것도 보기는 하는데
1: 네.
3: 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청취자분이 이 행복이라는 뜻 속에서
1: 네.
3: 이 행복 때문에 불안하신 거 아닌가 싶긴 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행복한 일이 분명히 더 많은데도
1: 네.
3: 근데 그게 사람마다 행복한 기준이 다르거든요.
1: 그렇죠.
2: 저는 이 청취자분이 행복한 건지가 명확한지 명확하게 모르겠는 게 저는 사실 행복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막 지금 당장 내가 뭐 갖고 싶은 걸 가져서 뭔가 원하는 걸 해서 느끼는 건 전 순간에 그냥
3: 그쵸.
2: 그냥 순간의 기분이라 생각해요.
3: 그렇죠.
2: 제가 생각한 진짜 행복은 그냥 평온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슬픈 것도 뭐 기쁜
3: 그러니까 저도 이게 준현 씨가 비슷하게 저게 그게 저도 퀘스천 마크인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늘 행복은 뭘까요? 그래서 뭐 행복은 뭐 무슨 책 뭐 행복을 찾아서 뭐 이런 막 이런 책들이 진짜 많은데
2: 맞아요.
3: 저는 그거예요. 요즘은 이제 우리 뭐 통계나 이런 걸 많이 보면 SNS 때문에 행복이라는 퀘스천 마크가 점점 커지고 있대요. 왜냐면 많이 화려해요. 우리 인플루언서 분들만 봐도
1: 그렇죠.
3: 막 내 친구들도 나보다 더 인생을 화려하게 사는 것 같고 근데
1: 맞아요.
3: 그 친구들은 항상 웃는 얼굴만 포스팅을 하니까 그게 행복해 보이니까
0: 그게 행복이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아.

0: 그래서 저는 이 청취자분이 본인이 기준으로 봤을 때 그 행복이 뭔지가 좀 궁금하기는 해요. 왜냐면 누구의 기준의 행복인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본인의 삶 기준의 행복인 거면 찐 행복이거든요.
1: 맞아요.
0: 그러면 이 생각이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가 않은데 애초에 행복의 뜻을
1: 맞아요.
0: 본인의 기준의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첫 줄로 쓰지 않았을까요?
1: 행복한 게 아니죠. 그럼 사실 행복한 거면
0: 태현 씨는 좀 다른 의견? 네. 어떤 의견?
2: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 글을 읽고 나서 그냥 바로 든 생각은 오히려 막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0: 오히려 단순하다.
2: 저도 같거든요. 저도 오케이. 보통 힘들 때 저는 뭐 어쨌든 행복의 기준은 다 본인만의 기준이 있으니까 저는 제가 생각해도 제 삶은 정말 행복했어요. 25년간. 근데 그런 와중에 굉장히 많은 시련을 겪었죠.
0: 오케이.
2: 저는 보통 okay, 그걸 그렇게 표현해요.
0: Okay, that makes sense. So, my question went first was, what is happiness? Because I know that right now, these days, like with social media and everybody looks happy and they only post things that are extravagant. A lot of people start to question what that happiness is. Junyuk agrees with me to a certain extent. Like, we want to know what the extent of what happiness means to this listener. And I'm kind of thinking that maybe that's where the answer is. But Taehyun says it a little bit different. For him, too, he's had a really happy life up until now. And he knows that, according to other people and to himself, he's had a really good life. But within that, yeah, he's had his own trials. He's had his own slump. He's had his own ups and downs. And within that, and when it comes to the situation, he's like, yeah, I know that I should be happy. And I am happy, but there's a but that comes in there. So he feels that the listener also might be coming from a very just simple side of things too. 네. 이쯤에서 네. 일단은 노래를 한번 듣고
2: 좋습니다.
0: 우리 청취자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태훈 씨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청취자분은 태훈 씨랑 제일 비슷한 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니까
2: 네.
0: 태훈 씨가 생각했을 때는 이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이분요. 제가 생각했을 땐 사실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신다고 하는데 오히려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0: 오히려 이럴
2: 깊게
0: 때는.
2: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마주하고
0: okay.
2: 그걸 어떻게 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로 번져야 돼요.
0: Okay.
2: 네.
0: Okay. So since I feel that Taehyun agrees with this listener a little bit more, he feels that try not to think simply about it. Try to dig a little bit deeper. Figure out what the problem is. Fix it. And then go from there. So try to dig a little bit deeper for today. We have, of course, another fantastic TNX track to listen to. We've got Perfect Danger. Do not touch that dial because our official story is coming up next. Mm-hmm.

0: Are you ready?
1: Every day is K-pop.
2: Listen up.
3: Anytime and everywhere.
4: Arirang Radio.
3: Arirang Radio.
1: Today for Anonymous Soup, we have success versus struggle in unemployed eldest sibling's tearful cash envelope dilemma. Here's the story. Today we look at an emotional story of Taeyeon, who is the eldest in the family and still unemployed while his younger siblings are doing very well. Parents' Day is approaching and he doesn't know what to do.
5: Junhyo, how much are you planning on giving mom and dad on Parents' Day? I know that since you and our youngest Sungjun have good job, you will probably give them a lot of money. I don't think I can match what you're going to give them.
6: Hey bro, why are you worrying so much? Everyone knows you're still trying to find the perfect job for you. Let's just pull all our money together and give it to them at once. Then they won't know who put what amount.
5: Just, you know, I'm the eldest. I hate that I keep having to hide behind my two younger brothers for money. I know our parents understand it, just I feel bad.
6: If you try to give them money, you don't have to make it harder on yourself. It will be harder on them later. You can give back as much as you want after you hit your goal.
5: Yeah, I know, but when I think of the amount difference of what you two will give mom and dad, and what I can give upsets me. I even thought of getting a low one just to make our parents proud.
6: I don't think that's a good idea.
5: What am I to do?
1: A lot of children want to do well by their parents, but sometimes life doesn't allow it. What would be the best way to show your parents you care on a special day? Oh boy, Nair is just around the corner. Oh boy, Nair, 곧 다가옵니다.
5: Coming soon. 3일 뒤입니다. 3일 뒤.
1: 3일 뒤예요. 3일 뒤.
6: Coming soon.
1: It's 3 days from now. For those of you who didn't know it was Parents' Day,
5: right.
1: 미국은 따로 해봅니다.
5: 아, 따로예요.
1: Mother's Day, Father's Day가 따로 있어요.
5: 오.
1: 그래서 Mother's Day, Father's Day 따로 있고 한국이 얼마나 좋아요. 한꺼번에 할 수 있잖아요. You guys can do it. It's just one day in Korea. It's just Parents' Day in the States. It's Mother's Day and Father's Day. You have to do it. And it's not even the same month. 같은 달도 아니에요.
6: 오.
1: 완전 반대야.
6: 아, 진짜요? 오.
1: So, 자, 이건 어떤 situation인 거죠?
6: 네, 사연 주신 분은 3남매 첫째로 동생 둘은 좋은 직장에 다니는데 이분은 아직 취준생. 오. 어버이날을 앞두고 부모님께 용돈도 많이 드리고 싶고 좋은 선물도 사드리고 싶은데 그럴 여력이 없다고. 동생들과 비교되는 것도 속상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 사연.
5: 아, 이건 진짜 이게 사연이 있는데 솔직히 저도 집에 첫째거든요. 와, 뭔가 되게 마음이 이상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런 상황이면 진짜 너무 공감되는 것 같고 마음이 좀 예.
1: 그 꽁투 안에서
5: 네.
1: 준혁 씨 캐릭터가 준 조언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5: 진짜 준혁이 같은데요?
1: 그냥 한꺼번에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돈으로 줄 거라면. 근데 사실 대부분 제 주변에도 그냥 뭔가를 합쳐서 선물을 사드리거나 그러니까 두 분께 뭐 여행을 보내드린다든지 그러니까 얼마를 보태서 준다든지 뭐 엄마를 위해 선물을 드릴 거면 좀 좋은 걸 해드리기 위해서 그냥 한꺼번에 조금씩 돈을 모아서 좀 더 좋은 걸 드린다든지
5: 그렇죠 좋은 것 같아요
1: 그게 훨씬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so, 네. Taeyo says that he is the eldest and so he felt he says that he really was able to dive into the character for today and I said that for Junhyuk's character in the skit of just kind of collecting all the money together and giving it to, I know that a lot of people here in Korea do this, and I think it's like the most reasonable. Instead of everybody going for something smaller, if they can get something bigger for their parents or to give them money together, I think that that would be kind of a, not to just hide behind the thing, but it's a joint effect. 그러니까 따로따로 주는 것보다 그냥 한꺼번에 주는 게.
5: 그렇죠. 지금 현재 사연자분
1: 네,
5: 그거에서.
1: 아기 때 이후로는 다 성인이면 그게 네.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애기 때야 학교에서 네. 막 뭐 카이네이션 하고 뭐 또 네. 그렇죠. 엄마 사랑해요 뭐 따로 카드 쓰고. 주고 뭐 편지 쓰고 그렇죠. 이러지만 아, 다 성인인데 짤짤하게 조그만한 좀 그런 것보다는 뭐 어머님이 뭐 뭘 뭐 스카프 같은 걸 좋아하신다 그러면 5만씩만 걷어도
5: 그렇죠.
1: 더 좋은 스카프를 사드릴 수가 있는 건데 그게 더
5: 좋은 방법 같아요. 사실 네. 그 이상의 뭔가 이건 있지 않은 것 같고.
1: 그렇죠.
5: 네, 뭔가 해드리기 위해선 삼남매 같이 한 번에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이 사연자 분께는 응원의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어쨌든 욕심은 안 부리는 게 좋을 것 같고.
1: 대출까지 받는 건 좀
5: 진짜 아닌 것 같고요.
1: 하지 마요. 네. 하지 마요.
5: 본인이 어떤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좋은 생각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게끔 열심히 노력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1: But yeah, I mean, I feel that unless you guys are in like elementary, high school, even up into high school, like when you're making like project class projects where you like you know have a carnation, it's like mommy I love you, like unless you're doing that, I think that as adults I feel that the best way to give your parents like put it in a cash envelope or you know like put bid everything together and you know like pitch everything together and get her a better present or get him or your dad a better present. I think it's a lot easier to just have all the kids kind of jump in on that. Taeyeon agrees with it, but he also wants to send some words of encouragement to our listener because if you're going to try to take a loan out, which was in the skit, don't do that. Just try to focus and get to your goal faster, and that would be getting a chance to give back to them as well.
5: 네.
1: 준혁 씨, your advice. 합쳐서 주는 게
6: 좀 뭐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1: 네네.
6: 근데 파이팅. 힘드시겠네요. 아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살짝 대표님식 조언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1: 네.
6: 그냥 지금 그 기분을 기억하시고 잘 되세요.
1: 오케이. 네,
6: 지금 솔직히 말해서 당연히 돈이 없을 수 있고. 아 뭐 선물 사드리고 싶은데 좋은 거 사드리고 싶은데.
1: 그러면.
6: 못하는 그 마음도 너무 공감되고 한데 그냥 그 지금 그 뭔가 분하고 뭔가 속상하고 이걸 기억해서 진짜 잘 돼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그만큼 네 더 좋은 거 그냥 그때 보답해 드리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그리고 사실 지금은 좀 부모님들도 뭔가 막 어렵고 지금 열심히 이제 막 취업 준비하고 계시고 하는데 막 비싼 선물 받으시고 싶어하시고 그러시지 않을 거예요. 예, 오히려 그냥 건강하고 꼭 하고 싶은 일 준비하는 일 잘 되시길 바랄 거고 그런 고마운 마음들과 지금 이 마음을 기억해가지고 그걸로 힘 받아서 열심히 해서 잘 돼서 나중에 더 크게 보답해 드리는 게 효도라 생각합니다.
1: Okay, so yeah, he says that according to their, he's like, I need to get some advice. What our CEO always tells us is just like remember what you're feeling now and use that as fuel to get to where you want to be. So all of the trying to give back and all of the being, you know, feeling bad about not doing so and you know being apologetic about it and whatnot, use all of that energy and those feelings and put it into becoming the person that you want to be and getting to the destination that you want to be with your goal so that you can bring that as quickly as possible. I do not have siblings, so as adult with siblings, do you guys have you guys like what do you guys do for Parents' Day? 저는 외동이라서
5: 네.
1: 두 분 이제 어버이날이나 이럴 때 합쳐서 주나요? 따로 저요? 어떻게 챙겨드려요?
5: 저는 지금 연락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 동생도 아직 학생이라서 네 어버이날 보통 이제 오전에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거나 하고 있습니다.
1: Okay, so yeah, because they do promotions and stuff like that. Like his brother's still going to school, and he the extent that he can do right now is just calling them.
5: 제가 이거에 공감을 되게 많이 하는 게 사실 저도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요즘 제가 어쨌든 사회적으로 뭔가 독립을 하고 돈을 벌고 사회 자리를 잡으면 부모님께 이런 효도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상 이제 불가능한 것들이 있으니까 저도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말이죠. 그래서 저도 항상 똑같이 생각하는 건 내가 우선 사회적으로 자리를 잘 잡고 독립을 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부모님께 뭔가 이렇게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1: Okay, so yeah. Taeyeon says that he's pretty much in the same situation. So once he saw this today, he actually agrees with it on a lot of levels because he also thinks about this as well. But he feels that the advice that he gave to our listener is something that he also thinks about as well. So he needs to try to get himself ready and settled in the world so that he can be a better person for his parents and stuff like that. So he feels that what he's telling our listener is pretty much what he's been telling himself every single day. Now, in past parents' days, were there some gifts that your parents either still talk about to this day or whatnot? 사실 이제 어버이날 하면 우리 학교에서 이제 뭐 카네이션이고 뭐 편지고 뭐 이렇게 뭐 하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이게 명절이 되거나 뭐 좀 놀린다고 부모님이 아유 우리 준혁이는 세 살 때 뭐 유치원 갔는데 뭐 이거 나 아직도 기억한다 뭐 이렇게 좀 놀릴 겸 좀 이렇게 뭘 네.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혹시 두 분 어버이날 드렸던 선물 중에 좀
5: 기억에 남는
1: 좀 기억에 남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지금도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좀 놀린다고 하면서 말을 하는 게 있을까요?
5: 최근에는 없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보통 카네이션을 제가 한 초등학교 한 저학년 때까지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1: Okay.
5: 그래서 한 중고등학생 때인가 부모님께서 이제 이전에 카네이션을 들고 와서 편지를 드렸을 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제 기억에. 근데 그때 뭔가 놀리셨던 게 아니라 조금 뭐라 해야 될까 뭔가 좀 당황하고 뭔가 좀 약간 그런 쪽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뭐라 썼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내용에 뭔가 약간 터칭하는 게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께서 한번 놀라셨다는 식의 피드백을 좀 지나고 나서 하셨던 기억이 좀 있어요. 제가 뭐라 썼는지 모르겠는데.
1: 어머님 제보 부탁드려요. 너무 궁금하다. Okay, so I was asking if you guys ever have, like, did your parents ever tease you or bring up a past, like, what happened or when you gave them stuff on past parents' days? And Taeyeon says that he doesn't remember exactly what it was, but he does remember that giving his parents carnations and, like, writing letters and stuff like that, that all happened when they were, when he was in, like, in elementary school. As he got older, that never really happened. But he remembers either it was in junior high or high school. He doesn't remember what he wrote, but his parents, in passing, brought up that particular letter, like, one of the letters he wrote. Apparently, it was really touching to them, and they brought it up just very randomly. He still, to this day, doesn't remember what he wrote, but he remembers his parents saying that it was a very touching experience, through that.
5: Yeah.
1: Oh yeah, we also need to 우리 또 너무 조언하다 보니까 네. 음악 추천을 안 했어요.
5: 아, 그렇네.
1: 우리 오늘 너무 사연에 취해 가지고.
5: 근데 이 사연이 이게 뭔가
1: 맞았죠.
5: 그래서 너무 이게 포커싱 할 수밖에 없어.
1: Yeah, we were overly focused today. We totally forgot about 처방. Okay, so what was the prescription? 자, 우리 처방 음악 오늘 뭐예요?
5: 제가 사실 이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자신감을 꼭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너무 안 좋아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 오케이.
5: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공감을 하는 의미로 폴킴 선배님의 지금 이대로도 좋아라는 곡이 있습니다.
1: Okay, so Paul Kim's track, 지금 이래도 좋아, would be the track that he chose because he feels that right now being focusing on who you are is the best, and so that's why he wanted to go with that. 자, 준혁, what is your song?
6: 네, 저는 사람은 다 꽃이라 생각합니다.
1: 와우!
6: 다 피고 지고 반복하고 뭔가 피기 위해서 시련도 겪고
1: 진짜 책 많이 읽는다 요즘.
6: 예스.
5: 그런가 봐요.
1: 그러기 되게 때문에, 시스럽다. 오케이.
6: 네, 그러기 때문에 꼭 네, 꽃 피우시길 바라면서 박효신 네, 야생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1: So Wildflower or 야생화 by Park Hyo-shin, because he feels that people are just like flowers. We bloom and we fall and we bloom again.
6: Yeah.
1: And so he feels that, you know, kind of being in your moment, you're going to find your moment to bloom. So not to overstress about it too much. We do have a quick song break to listen to and come back to. So everybody outside is going to start voting. So we're because it is pre-recorded, our eighth floor is going to be voting for us. So we're going to find out who gets the vote later on. But in the meantime, Hannah and Sebum was on the track with Dreaming Love, and our results are coming up next.

0: You want to message me?
1: Go
2: ARIRANG.
3: arirangradio.com.
4: All right, so it is our Taenam Soup Day, and our listener is the eldest of three, and two younger siblings are doing pretty well. Eldest is not doing well, and it's Parents' Day in 3 days, and they don't know what to do. So we've been trying to give, no wonder, I totally 오늘 진짜 너무 집중하느라고 I forgot to announce the prescription in the songs, cuz normally we announce it pretty early, but I was so obsessed with the story for today that we totally forgot to ask them. 자, 처음 곡을 다시 한번 지금 또 우리 직원분들이 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제 직원분들이 듣기 위해서 우리 태현 씨 누구를 네.
5: 저는 제 처방곡은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폴킴 선배님의 지금 이대로도 좋아라는 곡을 선곡해드리고 싶어요.
4: Okay, so Paul Kim's track, because he wants our listener to just be steadfast and not give up hope.
5: Yeah.
6: 네, 저는 나라가 파트 들으시면서 박규진 선배님처럼 함께 눈물 흘리시길 그리고 꽃 피우시길 바라면서 박규진의 야생화 날아가. 추천드리겠습니다.
5: 나라!
4: So he hopes you can fly free with Yasengwa by Park Kyushin. So what is going to be the choice of our staff is going to be up to them as we try to figure out what they could do. Is there something that you really, really, really would want to do if you could? 사실 어버이날 빼고 좀 두 분이 혹시
5: 네.
4: 우리 부모님이 왜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해 놓은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많은 연예인분들이 뭐 아빠 차 바꿔드렸다 뭐 네. 집 사드렸다 뭐 약간 이런 거를 좀 뭔가 목표 세워서 아니면 뭐 최대한 나를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 뭐, 네. 뭐 건강검진을 1년에 꼬박꼬박 한다든지 뭔가 좀 그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5: 네.
4: 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내 개인적으로 좀 이런 거 한번 꼭 해보고 싶다.
5: 저는 지금 생각나는 건 제가 빨리 독립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차를 바꿔드리고 집을 사드리고 이런 거는 그 능력이 됐을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제 환경에서 제가 뭔가 부모님을 위한 가장 큰 효도는 독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전적인 독립.
4: Okay. 네. So being financially independent would be something that he feels that for now it would be the biggest milestone for him, because when he gets to the place to where he can, you know, buy them a house or change their car or whatever, he would love to do that. But right now he thinks that the biggest thing in his nearest future that he could realistically do for his parents that he would love to do is be financially independent. 우리 준혁 씨는 혹시 뭐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6: 네, 저는 정해져 있습니다.
4: What is it?
6: 일단 1차적으로 아빠 엄마 둘 다 있는데 아빠는 이제 평생 일 안 하게 만들 겁니다.
4: Okay. Let make it so that Papa doesn't have 네, to work.
6: 그냥 또! 좀 사업하신 거 정리하시게.
4: Okay.
6: 그리고 엄마는 제가 헬스장 하나 차려줄 거예요.
4: 어머니.
6: 저희 어머니 저 헬스에 거의
5: 좋아하세요.
6: 네. 네, 저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진짜 엄청나게 헬스 중독이었어.
4: Okay. So he says that his mom is obsessed with going to the gym, so he wants to make a gym for her if he can. So getting her own personal gym would be something that he would love to do if he could.
6: Yeah.
4: That's actually pretty sweet if he could be able to do all of that.
5: Nice.
4: So we need to come to our final thoughts for today. 자, 그래도 투표 마지막 전에 지금 또 많은 분들이 밖에서 또 열심히 듣고 있기 때문에
6: 네.
4: 지금 몇 퍼센트가 아니어서 오늘은
5: 네, 그렇죠.
4: 지금
5: 그렇죠.
4: 마지막 설득 한마디 태훈
5: 한마디 사실 이 곡은 저한테도 던지는 말이긴 해요. 뭔가 살다 보면 자신감을 잃을 때도 많고 제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럴 때도 많고 뭔가 이렇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흘러가지 않는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뭔가 본인이 마음을 굳게 먹고 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이뤘으면 좋겠는 마음에 지금 이대로도 좋아라는 노래를 선곡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연자분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본인이 지금 취준생을 하고 있고 동생들과 비교되는 어떤 그런 뭔가 자존심 상하는 일을 일이 현실이지만 뭐 그건 잠시일 뿐이고 본인이 뭔가 계속해서 노력을 한다면 그거는 어쨌든 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무너지지 않고 자신감 잃지 않고 뭔가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걸 잘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4: Okay. So his track is pretty much saying that he wants you to stay steadfast because it's kind of a song that he's telling himself to also keep steadfast in this world. So he wants to also dedicate that to you regardless of that. Junhyuk, do you have anything else?
6: 혹시 마이크 에코 되나요?
5: 에코. 아. 오, 되는데?
6: 오, 진짜 되네.

0: Thank you for this. Yeah. 야생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듣고 감동받으시고 꼭 투표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thank you.
1: 우와, 최고의 선물이다.
2: 근데 이거 제가 볼 때 짰어요. 왜냐면 이 에코 되나요 하자마자 에코 켜진 거 보면 기다리셨어. 아, 너.

0: 진짜 여러분 진짜 즉흥이에요
1: so,
0: 여러분.
1: So Tao's like, excuse me, I feel that Junhyuk had to go behind my back and talk with PD님 to set this up because as soon as he asked if there's echo, PD님 put it in.
0: 아, no, 근데 진짜 아니에요. No, 진짜 방금 즉흥을 한 거예요.
1: No, 네. the PD님 knows where the echo is. PD님 여기 콘서트 되게 잘 만져서 그래요. 오,
0: 아, 감사합니다.
1: Okay, so we need to.
2: 결과 났나요? We have the results.
1: We have the results. 자, 드럼, 10, 9, 8, 7,
2: 죽음의 카운트인가요?
1: 6, 5, 4, 3, 2, 1. 다시, 끝이에요? 확실해요? 그래요?
2: 전 지금 이대로 좋습니다.
1: 14. 확실해요?
2: 이것도 근데 막
1: 확실해요? No, cause 바뀌었어요.
0: 오.
1: 어, 바뀌었거든요. 네. 아까 투표수가 바뀌어서 네.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거야.
2: 이게 동정으로 또 투표하는 건 싫습니다.
1: So I got the results, but then they said it might change, and so okay. So the winner for today is
0: 네. Yeah.
1: 태훈.
0: 오.
2: 아 이거 또 동정. 아. 이거 진짜 이 기분이 좀 찜찜해요.
1: 근데 아까부터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아까부터 그 저는 계속 실시간으로 연락을 받고 있었거든요.
2: 아,
1: 근데 많은 우리 직원분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태훈 씨의 리즈닝이 좀 와닿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 남자 스태프분들이 아. 대학생 때 아, 생각이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서
2: 그쵸.
1: 좀 그쵸. 와닿는 말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가지고
2: 다행이네요.
1: 근데 우리 여자 스태프분들이 준혁 씨의 노래 흔들렸을 뿐이에요.
2: 아이, 흔들리죠. 당연히 나도 아, 흔들렸겠다.
0: 가장 okay. 만족합니다.
1: So Taeyeon was originally the winner because a lot of our male staff was agreeing with what his reasoning was, but a lot of our female staff was starting to vote for Junhyuk after he sang for us. But in the end, Taeyeon 네. is the winner. 자, 태연 씨 노래를 마지막으로 듣기는 하겠지만 네.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한 줄로.
2: 딱 한마디 한 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인생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노력을 한다면 얼마든지 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무너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Okay. He says 네. you can do it. 화이팅입니다.
2: 네,
1: you can do it. So
2: yeah.
1: as we say goodbye for today, we do have Paul Kim's track of 지금 이대로도 좋아 as our last track, and we will see you next week. Bye.
0: Bye.

0: An artist's portfolio holds years of dedication, but to see the true depth, you have to look behind the lens. Today on The Curation, we're exploring the life, inspirations, and behind-the-scenes stories of musicians through the personal photos they have selected just for us. And joining us in the studio today is a wonderful, wonderful artist, Very of Nine Eye. 베리님, 디아카이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카메라 보시면서 인사 네.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솔로로 돌아오게 된 나인아이의 베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Yeah, we have solo turned musician Very of Nine Eye in the studio today.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요?
1: 아니, 제가 이제 라디오를 한다고 하면은 네. 사실 저희가 항상 했던 스튜디오가 네. 옆방이어가지고
0: 그쵸.
1: 여기서 처음 하는데 여기서 처음 하니까 새로운 것들도 많고 그리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아주 설레고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입니다 지금.
0: Alright, he's 네. saying usually when they come to Arirang Radio, they go for the main studio. So it's his first time in this the archive library looking cozy studio. He's saying it's crazy nice in here.
2: 저희가 이번에 새로 개편을 하면서 네. 방을 더 예쁘게 꾸몄거든요.
1: 네.
2: 남자 아이돌 게스트로 이 화요일 초대석 처음이십니다.
1: 아 진짜요?
0: The first male guest for the curation season 3.
2: 저희가 너무 완벽한 게스트를 모신 것 같은 게 이게 지금 눈과 귀가 함께 즐겁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Everybody, our eyes and ears are both being blessed right now. Look at him, look at him, look how beautiful he looks.
2: 아니, 너무 잘생기셨어요.
1: 아 아닙니다.
2: 그리고 인상이 너무 선하십니다.
1: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아, 잘생겼다는 말보다 네. 선하다는 말이어가지고
2: 아니, 정말 선하세요 얼굴이
1: 너무 좋습니다.
2: 그게 음악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1: 너무
0: He seems like a very kind person generating that kind energy.
2: 제가 약간 어두우니까 저희 오늘 밸런스를
1: 아 전혀 어둡지 않으십니다. 완전
0: I'm saying I have a dark energy so maybe we might as well find the gray ground.
2: 오늘 재밌게 한번 떠들어 보시죠.
1: 네, 너무 좋습니다.
0: Alright, we're ready for this amazing talk today.
2: 저희 방송을 시작할 때
1: 네.
2: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해요.
1: 오.
2: 빨리 친해져야 대화도 재밌게 하니까.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We're gonna have an ice breaking corner right away.
2: 저희가 온라인을 다 뒤져서
1: 네.
2: 베리님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1: 오.
2: 이 정보가 맞는지 틀렸는지
1: 네.
2: 오늘 검증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1: 너무 좋습니다.
0: A fact-checking corner. 준비되셨죠?
1: 네.
0: Starting off with his stage name, 무대명입니다. Very. It was taken from the English word variation. Variation에서 따온 이름 베리가 맞다, 틀렸다. 아, 하나, 둘, 셋.
1: 맞습니다.
0: Bingo. 와.
2: 진짜요?
1: 네, 진짜 맞습니다.
2: 저 정말 죄송한데 저도 처음에는 사실 베리 약간 열매 베리라 생각했었어요.
1: 맞아요. 그래서 네. 이게 실제로 이제 다른 분들이 이름이 어떻게 베리야? 약간 이런 분들도 네. 진짜 많았고 이 베리에이션에서 베리가 만들어졌다는 거를 제가 설명하지 않았을 때 알고 계신 분이
2: 네.
1: 지금 거의 5년 동안 3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2: 네.
1: 돼주신 거예요.
2: 아 진짜?
1: 네.
2: 아 조금만 검색하면 알 수 있는데
1: 그거를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다 열매라고 생각해 주시고
2: 아무래도 가장 먼저 연상되는 단어가 베리다 보니까
1: 맞습니다.
0: Okay, so he's saying he got his name from variation. That's V-A-R-I. But many people across his 5 years of promotion, everyone thought it was B-E-R-R-Y. And he's saying I am one of those three people who got it right. V-A-R-I.
2: 이름의 뜻도 너무 좋습니다. 자 본명 확인할게요.
1: 네.
2: Given name 김재 현
1: 맞습니다.
0: Bingo! 김재현. 근데 이것도 개명한 이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1: 네, 맞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개명을 한번 했었는데
2: 네.
1: 전에는 이제 성혁이라는 이름이었다가
2: 네.
1: 성혁에서 이번에 재현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2: 이유가 있었을까요, 혹시?
1: 이유는 딱히 없고
2: 네.
1: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제 개명을 이제 해주셨는데 저한테 잘 맞지 않는다 해주셨는데 이게 부모님이 이제 개명을 계획하시고 모든 과정을 너무 따다다닥 해버리셔서 저는 개명이 끝난 뒤에 이제 통보를 받은
2: 아 눈 떠보니 이름이 달라져 있더라.
1: 네, 그냥 이제 너는 재현이다. 저희 누나도 그렇고 저도 갑자기 이름이 하루아침 바뀐 거죠.
2: 그러면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재현님이라 부르시겠네요. 아마.
1: 네네. 저를 성혁이라 부르는 친구가 딱 한 명 있는데 네. 그 친구는 개명 전부터 알고 있었던 아. 친구만 성혁이라 좀 부르고.
2: That is cute. He's saying elementary school grade 2 everyone. That's when his parents decided to change his name. His actual birth name was Kim Sung-hyuk. But for certain reason, they decided to change it to Kim Jae-hyun. And he was unaware of the whole process. One day he woke up saying his parents coming up to him saying, from now on, your name is Kim Jae-hyun. And he has one friend who still calls him Sung-hyuk. Very cool. 자, 생일 9월 3일 2000년생이라 돼 있습니다. September 3rd, 2000, 맞나요?
1: 맞습니다.
2: Bingo. 그럼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죠?
1: 27살이죠.
2: 27?
1: 네, 만으로는 25살.
2: 솔로 프로젝트 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1: 진짜요?
2: 제가 느끼기엔 27, 28이 솔로 앨범 내기에 딱 좋은 나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1: 저는 뭔가 요즘에는 너무 네. SNS나 실력 좋으신 분들이 많고 네. 이러니까 접근성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편리해졌잖아요.
2: 그쵸.
1: 그래서 아, 좀 늦었을 수도 있겠다. 오. 근데 저는 뭔가 늦었지만 서른이 넘기 전에 무조건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한번 해본 거였거든요.
2: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아, 다행입니다. 좋은 타이밍이 할 수 있어서.
2: He's currently about 26 to 27 years old, everybody. And he is saying he's currently, he thought he was a bit late in terms of releasing a solo album because there are so many talented musicians out there. But he really wanted to get a solo album out before he turns 30. So that's what he did, and I'm saying it's not too late. That's like the perfect timing for a solo album. 제 생각에는 그냥 제가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네. 약간 20대 중후반쯤 들어설 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막 잘하기 시작하더라고요.
1: 아,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2: 할 얘기도 많이 생기고 오히려.
1: 맞아요. 그

0: 그게 또 이렇게 단단한 앨범으로 탄생한 게 아닌가.
1: 아, 맞는
0: 아니 그리고
1: 말씀입니다.
0: 말 나온 김에 소란
1: 네.
0: 노래 너무 좋아요.
1: 진짜요? 아.
0: The song we started off the second hour with was Turmoil by Very. It's a B-side track of this new album. 깜짝 놀랐습니다.
1: 진짜요? 아, 진짜
0: 제가
1: 감사합니다.
0: 듣고 나서 이게 이 감수성이 어떻게 이렇게 잘 묻어날 수가 있지? 이러면서 Truly a mature piece of track. 타이틀곡은 이따 틀 테니까
1: 네.
0: 또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1: 아.
0: We're gonna play out the title track later on. 자, MBTI, INFJ 맞나요? 1, 2, 3!
1: 맞습니다. 근데 이건 약간 수정하고 싶은 게
0: 네.
1: 제가 MBTI가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INTJ로. 근데
0: 네.
1: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0: Okay, so he's been INFJ all his life, but recently he's turning into an INTJ. But no one around him buys this. 어떻게, 왜 그렇게 느끼세요?
1: 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 앨범 준비를 한 8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
0: 네.
1: 이제 앨범 준비 8개월 정도 하고 앨범이 나왔단 말이죠.
0: 네.
1: 근데 그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일할 때 MBTI가 T로 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0: He's saying because he's been working on an album for the last 8 months, everyone working and fully self-producing the album, he had to be straightforward with communication, and slowly he's becoming a T.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1: 이제
0: 이게 사회적 티가 분명히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저도 일할
1: 맞습니다.
0: 저도 ENFJ인데
1: 아, 진짜요? 아.
0: 일을 할 때만큼은 아예 티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순간들이
1: 맞아요.
0: 오더라고요. 안 그러면 하루면 될게한 달씩 걸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1: 저 정확히
0: 하이파이,
1: 알아요.
0: 하이파이.
1: 진짜 이거 정확히.
0: You gotta be straightforward when it comes with work. And 그 덕분에 이렇게 또 훌륭한 앨범이
1: 아.
0: 8개월 만에 나온 게 아닐까. 이게 자칫하면 8년 걸릴 수도 있단 말이죠.
1: 맞습니다, 진짜.
0: And that's the reason why the album was dropped with 8 months of production. Okay, quickly checking out some more fun facts. Pineapple 알레르기가 있다고요?
1: 아, 맞습니다.
0: You have pineapple allergies?
1: 네, 있는데
0: 네.
1: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0: 네.
1: 저는 파인애플이 사람들이 막 급식으로 친구들이 나오면은 제가 항상 맛이 없어서 그러니까 저는 파인애플이 맛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0: 네.
1: 그래서 근데 친구들이 아 파인애플 맛있는데 왜안 먹냐? 안 먹으면 나 줘라. 그래서 제가 이제 장난으로 이거 뭐 무슨 맛으로 먹어요? 이랬죠. 근데 이제 달잖아 이러는 거예요.
0: 네.
1: 저는 단 적이 없고 항상 아린 맛이 있었거든요.
0: 아, 진짜요?
1: 그래서 이거 아프기만 한데 왜 먹으니까 친구 그거 알러지야 해서
0: 아,
1: 알게 된 거죠.
0: 혓바늘도 올라오고
1: 네.
0: 아.
1: 막 그때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막 했는데 그렇게 된 거죠.
0: Okay. He found out that he has pineapple allergy back in school days because you know, he never really enjoyed pineapple. And when he asked his friend, "Why do you like pineapple?" They said it's because it's sweet. But that's when he reckoned he never tasted sweetness in pineapple. It was very acidic and hurt his tongues. And that's why he found out he was allergic to pineapples. 자, 이거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네.
0: 자신의 위키피디아를 자주 읽는다.
1: 맞습니다.
0: He often reads his own Wikipedia, 그래요?
1: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0: 네.
1: 소통 어플에다가
0: 네.
1: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해요.
0: 네.
1: 오랜만에 봤는데 새로운 거 뭐 생겼더라. 뭐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
0: 네.
1: 이래가지고 이제 팬분들이 제가 자주 읽는 걸 아니까 이벤트를 이거를 해주시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0: 진짜요?
1: 여기에 그 항상 위키피디아에 본인의 위키피디아를 자주 읽는다고 한다 하고 이렇게 옆에 뭘 누르면은
0: 네.
1: 지금도 이걸 읽고 있을 베리야 화이팅 뭐 이런 식으로
0: 아,
1: 스윗하시게
0: 각주처럼
1: 네 이벤트를 막 준비해 주세요.
0: That's so sweet. His fans all know that he often checks his own Wikipedia. So when you go in there, there are a lot of information, and there is like this, you know, the header or footer, and it says, "Very, if you're reading this right now, I hope you gain more energy and fighting." That's so sweet.
1: 아, 진짜 스윗하시더라고요.
0: 아, 팬분들이 역시 아티스트를 따라간다고. 아티스트가 스윗하니까 팬분들도 그렇게 스윗한 게 아닌가.
1: 안... 네, 저희 팬분들이 진짜 아이는 최고예요.
0: 따뜻하네요, 진짜.
1: 맞습니다.
0: 자,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보신 것 중에 재밌는 본인의 위키피디아 글이 있었을까요? Any fun facts you found on your Wikipedia?
1: 막 재밌다기보다
0: 네.
1: 이런 것까지 올라간다고
0: 궁금합니다.
1: 했는데 제가 이제 교정을 해서 유지장치를
0: 네.
1: 이렇게 하는데
0: 네.
1: 이제 그걸 항상 아침에 빼고 이제 세척기에 넣어놔야 돼요.
0: 네.
1: 근데 제가 어느 날 잠에서 덜 깬 거죠.
0: 네.
1: 그래서 뜨거운 원래 찬물에다 해야 되는데 뜨거운
0: 네.
1: 물에 해놓고 거기다 넣어버리니까
0: oh no.
1: 녹아버린 거예요.
0: 녹았다고요?
1: 네, 유지장치가 녹아버린 거예요.
0: Oh my goodness.
1: 그래가지고 다시 맞췄는데 그게 너무 황당하잖아요.
0: 너무 황당하죠.

0: But right now he uses retainers, and usually when he's not using it, he got to put a retainer melted. He told this to his fans through like a communicating application, and the next day he found it on his Wikipedia. And I'm saying, I gotta go check out his Wikipedia from time to time for these fun little updates. Very cute. 자, 아 지금 잠깐 저희 한 10분 워밍업 했는데 기억에 남는 건 지금 이제 파인애플과 교정기밖에 없습니다.
1: 그래서 어디 가도 얘기를 하면 이 얘기들을 좀 피하려고 하는데.
0: 진짜요? 네. 아, 그럼 하나만 더 확인해 볼까요?
1: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0: 요리 실력을 의심한다는 얘기였어요.
1: 아, 근데 이거는 네. 좀 반박할 수 없는 게 저는 사실 요리를 나쁘지 않게 하거든요.
0: 에이.
1: 정말 나쁘지 않게요. 정말 나쁘지 않게 하는데.
0: 아, 제가 지금 읽고 있는 글은 그게 아닌데. 정말.
1: 근데 네. 저희가 예전에 컨텐츠 데뷔전 컨텐츠 때 네. 이제 김치전에 제가 담당해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환경도 너무 안 좋았고 그리고 시간도 너무 없었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죠.
0: 네.
1: 근데 이제 어쨌든 증거물이 있잖아요. 영상에
0: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1: 네, 영상에
0: 중요하다.
1: 새까만 김치전이 나와버리니까 그거 말고는 이제 다 괜찮은데 네. 잘 안 믿어주시더라고요.
0: 네, Barry here is saying, you know, he's a decent cook. But in this one event they had as a team, when filming the square cover, he burned the kimchijeon, which is kimchi pancakes. And ever since, his fans are all very doubtful about his cooking skills.
2: 그 베리님 이걸 증명하기 위해선 다음번에 저희 방송 오실 때 네. 그 김치전 완벽하게 구워진 걸로 이벤트 한번 가시죠.
1: 김치 제가 진짜 요리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선 저는 약간 디저트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0: 디저트?
1: 네, 다음에 올 때는 제가 꼭 디저트를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0: 어, 어떤 거 하시는데요?
1: 뭐 마카롱도 좋아하고
0: 만드세요?
1: 네네.
0: 오, 뭐 우와.
1: 최근에 유행했던 것들도 다 만들어보고
0: 두쫑구 이런 것도?
1: 네네. 두쫑구 뭐 버터떡 이런 것도 만들어보고
0: 헐.
1: 이제 그걸 섞어서 네. 두바이 쫀득 버터떡도 만들어보고
0: 아,
1: 정말
0: 오, 오케이 오케이
1: 그러면 만약에 혹시나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정말 그때 유행하는 디저트를 만들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He says his specialties are desserts. I mean, he's trying out all the latest trends like Dubai chewy cookie stuff and like butter rice cake and all those stuff. He's making hybrid menus. He says the next time we invite him into the studio, he'll be bringing in the trendiest desserts that he'll be home cooking. 기대하겠습니다.
1: 진짜로 제가 이제 그래서 가끔
0: 친하게 지내야 될 것 같아요.
1: 그래서 가끔 이제 공연이나 이런 네. 거 하면은 가끔 선물로 팬분들한테도 막 이제 초콜릿 만들어드리고 하거든요.
0: 네.
1: 제가 유일하게 칭찬받는 게 초콜릿밖에 없어가지고.
0: 아, 진짜? 아 진짜 네. 잘 만드시나 보네요.
1: 좋아해서 더 그렇게 되나 봐요. 그래서
0: 오케이.
1: 한번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He's saying he usually gives his fans with homemade chocolate and that's the only gift that he gets complimented on. So he's like, I'm gonna bring in some chocolates next time.
1: 아유.
0: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 정도면 워밍업 된 것 같아요.
1: 네, 완전
0: 사실 괜찮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1: 그러니까 제 말이 좀 많아가지고
0: 아니, 말이 잘 통하는 거죠, 저희가.
1: 아,
0: NF끼리 만나면
1: 맞아요.
0: 대본 없이도 하루 종일 떠듭니다.
1: 맞습니다, 진짜.
0: 보지 말고 갈까요, 그냥?
1: 아, 그냥 가보세요.
0: NF, I'm ENFJ, he's an INFJ, and usually NF, when they meet, you know, they'll be talking for hours. 하지만 할 건 또 해야 되니까.
1: 맞습니다, 할 건 또 해야죠.
0: 자, we're gonna jump straight into our official corner, the curation. 저희 코너가 큐레이션이라고 하는 코너가 있어요.
1: 네.
0: 이게 공식 명칭인데 뜻이 뭐냐면 그 각자 들어오시는 뮤지션의 삶을 일종의 전시회장이라 생각하고 골라주신 세 장의 사진을 가지고 내 인생을 전시한다 라는 네. 개념의 코너입니다.
1: 맞습니다.
0: 그런 의미에서 또 세 장의 사진을 골라주셨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And with that, he did choose out three specific personal photos to curate his life for us today. 바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We're gonna check out the first photo, everybody. Here it goes. 3, 2, and 1 뾰로롱. 자, 첫 번째 골라주신 사진입니다.
1: 네, 맞습니다.
0: 자, 사진 설명 부탁드릴게요.
1: 이게 제가 이제 나이나이 연습생 때 이제 연생에서 데뷔조로 확정이 되고 데뷔 준비를 할 때의 사진인데
0: 아, 네.
1: 이제 이 사진을 고른 이유가 제가 연생을 이제 이 회사에서만 한 게 아니고
0: 네.
1: 여러 곳에서 연생을 하다가 근데 내내 좀 많이 불안했었어요. 많이 불안해하다가 이제 아 진짜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들어간 회사가 그 나이나이 회사였는데
0: 네.
1: 이제 거기서도 저도 모르게 불안했나 봐요. 데뷔를 못할 것 같다는 거에 대한 좀 유난이 심했어서 이제 막 직원분들도 웬만하면은 이제 너무 불안해하니까
0: 네.
1: 막 면담을 따로 막 시켜주시고
0: 아,
1: 밥도 사주시고 하시면서 챙겨주셨는데
0: 네.
1: 그때 이제 유튜브에 올라갈 영상을 너네가 아이디어를 직접 생각해서

0: 너 가져와봐라
1: 우와, 우와.
0: 했을 때이 노래를 가져갔는데
1: 네.
0: 처음으로 너 노래가 괜찮아 이 노래가 라고 해서
1: 오.
0: 이 노래를 바로 컨텐츠로 만들기 시작한 첫 번째 컨텐츠인 거죠.
1: 그게 커버였어요?
0: 네, 노래 커버였습니다.
1: 아, 진짜? 그 커버 촬영장에서 찍은 사진인가요, 이게?
0: 네, 맞습니다.
1: Okay, that's so sweet. Okay, the story behind this, everyone. Very here, did train in multiple companies for many years, and he was very, very anxious and insecure about his career, his path, whether this is right or not, to an extent that even the staff members got so worried that they would come for like one-on-one consultation, buying him food and all of those stuff. But when he was chosen as the debut team, ending his life as a trainee, the company people came up to him saying, "Hey, do you want to kind of come up with a good content idea for yourself?" And he said, "I want to cover this song called 'That's Okay, 괜찮아도 괜찮아' by D.O. 도경수." And they said, "Hey, that's a great content, and your voice suits the song so very well." And this is the photo that they took at the site of filming. 그럼 현실적으로 첫 번째 콘텐츠 촬영이셨겠네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으로 공개된 건 아니지만 그때 멤버들 중에서 솔로 콘텐츠를 찍었던 사람은 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1: 아, 진짜.
0: 네. 그래서 이거를 하고 이 영상의 내용도 이제 제가 벨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생 때 불안해했던 재현이에게 베리가 된 내가 쓰는 편지의 컨셉으로 해서
1: 따뜻하다.
0: 네, 그래서 막 썼던 기억이 납니다.
1: And he was the only member out of all to have a solo content. And this whole concept behind this filming was Very, the new stage name and the new persona of Very, sending a message to that trainee, Jaehyun, saying everything's okay. 괜찮아. 그러면 저도 말씀드릴게요. 다 괜찮을 겁니다, 앞으로도.
0: 맞습니다.
1: 꽃길만 걸으실 겁니다.
0: 제발.
1: I can tell. 선한 사람들은 늘 승리하더라고요.
0: 맞아요. 저도 진짜 그런 생각을
1: 이거
0: 하는데.
1: 진짜 진실입니다.
0: 맞습니다. 저도.
1: You know, the kindest, most kind-hearted, generous people always end up succeeding. And I can so tell that he's gonna do fine. His future is gonna be okay. 자, 몇 가지 더 얘기해보고 싶은데.
0: 네.
1: 연습생 생활 너무 힘들죠?
0: 맞습니다.
1: 근데
0: 진짜.
1: 거기 뛰어들게 까지 가는 길도 좀 궁금해요. 어느
0: 아.
1: 순간 나는 연습생을 좀 해야겠다 또는 아이돌의 꿈을 이루고 싶다라는 또는 가수가 되고
0: 맞아요.
1: 싶다라는 그런 계기가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0: 저는 이게 다 다르긴 한데, 저는 원래 이제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음악 학원에 다니고 싶은 거예요.
1: 그냥 갑자기?
0: 네. 그래서 학원을 다니게 위해서 이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하고, 그냥 계속 음악 학원에 다니다가, 아이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입시를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실용무용과로 입시를 봤어요.
1: 음악이요, 무용이요?
0: 무용으로.
1: 무용으로?
0: 네, 실용무용으로 해서
1: 오, 네.
0: 이제 운 좋게 수석 입학을 하게 돼서 근데 그 수석 입학된 시기에 그 영상을 보고 캐스팅을 많이 받게 된 거죠.
1: 아, 또 그렇지. 학원들에 또
0: 네,
1: 자랑하잖아요.
0: 맞아요.
1: 우리 수강생이 수석으로 붙었다, 이렇게.
0: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1: 아.
0: 캐스팅이 돼서 연생을 갑자기 시작하게 된 거죠.
1: 아, 운명이나, 이거는
0: 네,
1: 진짜.
0: 진짜 있나 봐요, 이게.
1: Oh, okay, so everybody, very interesting pre-debut story. Very here, he wanted to focus more on studies, and he was very focused on his academics. But at this one point, he suddenly wanted to go to music academy. And later on, he got passion to get into arts college and got into a very nice prestigious college for contemporary dance. And obviously, the academy wanted to kind of boast about their students. Uploading videos of Very here doing all the performance and all that, and all these K-pop agencies reached out saying, "Hey, can you come for an audition?" And that's how it all came to be. 자, 무용이라 하셨잖아요.
0: 맞아요.
1: 아크로바틱 얘기를 안할 수가 없고 있습니다.
0: 아,
1: Acrobatic is a term that goes hand in hand with Very here.
0: 맞습니다.
1: 아니, 어릴 때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0: 어릴 때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살짝 위험하기도 하고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 것도
1: 그쵸.
0: 모르고 그냥 어릴 때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생각보다 그 느는 속도가 되게 빨랐고 그리고 오래
1: 빨랐구나.
0: 하다 보니까 몸이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아크로바틱을 성인 되고 다시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고 한 중학생 때까지는 아크로바틱을 하다가 한 5년 정도 안 하고 또 이제 이 나이 컨텐츠를
1: 네.
0: 위해서 잠깐 아크로바틱
1: 한
0: 학원에
1: 차 타고,
0: 갔는데
1: 네.
0: 한 일주일 정도 하니까 감을 금방 잡더라고요.
1: 몸이
0: 네.
1: 기억하니까.
0: 그래서 그걸 이제 컨텐츠화 한 거죠. 그래서
1: 네.
0: 임팩트 있는 퍼포먼스가 그때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 분들이 너네는 절대 아이돌을 하면서도 너나 항상 너네가 좀 뭔가 시키는 것만 하지 말고 너네가 막 뭔가를 했으면 좋겠어 해서 데뷔 평가를
1: 네.
0: 저희가 만든 큐시트와 공연으로 모든 거를 다 해서 그걸 보고 판단을 하신 거죠.
1: 능동적인 그룹을 원하셨구나.
0: 네, 절대 그렇게 해야 너네가 오래 할수 있다
1: 셀프
0: 하셔가지고
1: 프로듀싱.
0: 네, 그래서 임팩트 있는 무대를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아크로바틱을 넣은 퍼포먼스를 하게 됐었죠.
1: 너무 신기합니다. Ever since childhood, when he knew nothing about anything, he was given an opportunity to learn acrobatics, everybody. And this is like gymnastic acrobatics we're talking about. He did it up to middle school, and he was very talented, everyone. He was leveling up throughout the years of training. Later on, preparing for the debut, their company wanted them to be a very much of an active self-producing group, to an extent that for monthly evaluations or debut evaluation, the company asked the members to come up with a cue sheet, the repertoire and everything. And that's why they decided to bring back that acrobatic skill from Very. He got back to learn acrobatics again. His body apparently remembered everything, muscle memory, he's saying. And ever since, it's been a huge strength of his. 근데 그런 거를 할수 있는 멤버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힘이었을 것 같아요. 멤버들
0: 맞습니다.
1: 입장에서도.
0: 맞아요. 그런 얘기 많이
1: 99의 퍼포먼스가 워낙 강렬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1: 자, 이쯤에서 저희 첫 번째 곡 골라주신 거 들으면서
0: 감사합니다. 아,
1: 두 번째 파트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We're gonna take a listen to this song, the first song that he chose out for us, and prepare for part two. Here he goes. 괜찮아도 괜찮아. That's okay by D.O.

0: That was D.O. Do Kyung-soo singing 괜찮아도 괜찮아, That's Okay. And this was Very's very first cover video content that he uploaded as the member of 9i. 아, 그 어린 본인에게 하는 메시지.
1: 맞습니다.
0: 나중에 또 미래에서는 또 오늘의 베리님께 미래의 베리님이 어떤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1: 진짜 저도 뭔가 저는 저 연생 때는 사실 불안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리고 연생 때는 연생 하는 게 진짜 제 세상이 전부였으니까 네. 막 아, 내가 20대 후반이 돼도 막 똑같이 막 불안하고 막 서른 돼도 이러면 어떡하지 했는데 이게 없더라고요. 요즘에는 너무 긍정적이고 너무 에너지도 높아지고 그래서 아마 또 예전에는 막 20대 후반이 오는 게 무서웠는데 네. 지금 약간 30대도 기대되고
0: 근데
1: 되더라고.
0: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본인께 단단한 사람이라면 나이가 들수록 이야기도 단단해지고 실력도 단단해지고
1: 맞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축하드립니다. 미래가 창창하신 것 같습니다.
1: 아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0: He's saying he was very anxious and insecure as trainee even after debut, but recently he's been gaining so much energy and confidence, and I'm saying there's a flower road ahead, and I can so see a successful future in his music career, and he's saying he's gonna do his best. Okay, we're gonna jump straight into part 2. 이제 파트 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 네.
0: The second image for today's Curation Corner. 넘기겠습니다. 3, 2, and 1. 바라랑.
1: 어우, 젊다, 젊어.
0: 와.
1: 진짜 애기네요.
0: 지금이랑 전혀 다를 게 없어요.
1: 아, 그런가요? 아,
0: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네요. 자, 사진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네, 저기 이제 저희가 이제 3월 30일에 데뷔를 하고 네. 그 다음날 처음으로 음악방송에 가게 된 거예요.
0: 아, 네.
1: 그래서 그날의 기억이 저는 되게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이제 제가 항상 창가에 앉아서 차에서
0: 네.
1: 그 밖을 구경하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그때가 딱 하필 꽃 피는 시기였던 거예요.
0: 네.
1: 벚꽃 피고 꽃 피고 이러는데 제가 그때 딱 개화라는 노래를 루이 선배님들의 네. 개화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가는데 진짜 개화하는 시기에 개화를 들으면서 막 설렘 가득한 노래를 막 듣고 되게 희망적인 노래를 들으니까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분 저는 뭔가 잠깐 기분 좋고 이런 건 너무 많지만 사소한 행복이 많은 건 너무 많은데 정말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느낀 게 몇 안 되는 기억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날이어가지고 이제 이 노래를 또 선택하고 이 사진을 선택해 왔습니다.
0: 주체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꼈다.
1: 맞습니다. 정말.
0: Okay. So this is a photo everybody took on the second day of debut. They debuted on March 30th and the next day was a live show and this was a photo taken at that music live show. On the way he was sitting next to the window in the car. That's what he usually does because he loves to see the world outside the window. And as he was commuting I guess he found out that it was spring and everything outside was blooming. And at the time, he was also listening to the song called Flowering, 개화 by the band Lucy. And he's saying he felt a tremendous amount of happiness listening to the song and just watching everything in the world blooming and flowering outside. And this is a memory that he cannot forget.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봄이신가요?
1: 맞습니다.
0: His favorite season is spring. 보통 봄에 그러면 막 꽃놀이도 가고 하세요. 막 벚꽃도 보러 다니고.
1: 사실은 원래는 네.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막 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네. 그냥 집에서 쉬는 거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날 좋으면 한강도 가고 꽃 구경도 가고 그리고 이제 막 사람들이 말하는 약간 요즘에는 날이 따뜻하니까 식당 밖에 이렇게 자리를 깔아놓고 먹기도
0: 테라스,
1: 하잖아요.
0: 그쵸.
1: 그런 것도 많이 가보고 싶고
0: 낭만이 좀 생기셨네요.
1: 낭만이 생긴 것 같아요.
0: 낭만을 느낄 여유가 생긴 거지. 이제.
1: 맞아요.
0: 마음의 여유가. 네. 낭만들이 있었고
1: 요즘에 저게 도대체 왜 좋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엔 진짜 낭만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0: 그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완벽한 전환점인 것 같습니다. 아. 그 낭만을 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예술이 더 깊어지지 않나.
1: 맞아요, 맞아요.
0: 마음껏 낭만을 표출해 주십시오.
1: 너무 좋습니다.
0: He's saying just about 2 years ago, he did not really get why people go see flowers and do all those stuff, spending time outside and all that. But recently, he's starting to really appreciate the time spent outside, walking down Hangang River, going to check out flowers, sitting on the terrace to eat, drink beer, and all those kind of stuff. He's found the true depth of romance in doing those ordinary day life. And I'm saying that's like a perfect thing to do as a singer-songwriter. Very, very cool. 저희도 나중에 한번 테라스에서
1: 너무 좋습니다.
0: 한번 그 뭐죠? 두점코 한번 먹으러 가시죠.
1: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0: Let's go for a dessert session together sometime very soon. Very, very cool. 그런 의미에서 네. 작곡 이런 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1: 아, 네.
0: 늘 욕심이 있으셨어요?
1: 항상 있었고 네. 작사는 항상 있었고 네. 작곡은 사실은 막 크게 욕심이 있진 않았는데 네. 이번에 앨범 작업을 하면서 제가 원하는 뭔가 느낌이 네. 잘 나오지 않는 때가 있더라고요. 몇 번의 수정을 거쳐도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참여해서 수정을 받는데 작곡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네. 그래서 이제 작곡 이제 크레딧을 쓰진 않았지만 네. 뭔가 곡의 분위기나 악기가 들어가는 거나 그런 것들이 제가 원하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선 제가 직접 해야 되는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0: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죠.
1: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란 같은 경우도 원래는 피아노 곡이었는데 네. 스트링을 제가 무조건 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트링을 이제 넣는 거나 뭐 멜로디 라인이나 네. 이런 거에 어느 정도 참여하니까 좋더라고요. 재밌고 그쵸, 그쵸. 뭔가 너무 어렵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 이게 시작 단계인가 보다 작곡도 이렇게 하면서 더 욕심이 커진 상황입니다. 요즘에.
0: Okay. He's saying he's always been interested in writing lyrics for a very long time, but recently his heart and passion for songwriting, the composition aspect too, is kind of getting bigger and bigger. Even for the songs Hora and the first track for the second hour to the Turmoil by Very, it was a totally acoustic piano track, but he wanted to bring out something additional, adding strings on top of it too. And just little by little, he's kind of participating in the overall composition of the song. And right now he's super super passionate when it comes to songwriting.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다 보면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막 대선배님들 보면 뭐 내일 선배님들이라든지 네. 뭐 성시경 선배님이라든지 다 하시잖아요. 이제.
1: 맞아요.
0: 시간이 지나면 그냥 올라운더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예술이지 않나.
1: 맞습니다.
0: With time, he's gonna be an all-rounder, just like many of these like major names in the market, like Nell, 성시경, you name it. Very cool, very cool. 자, 저희가 네. 베리님의 그 노래 실력도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1: 아, 네.
0: 애드리브를
1: 아, 맞습니다.
0: 담당하신다고, 아예.
1: 이게 담당까지는 아닌데 네. 이제 원래 사실 뭐 할 수 있는 다른 멤버들이 있지만 네. 저희 멤버에 프로듀싱 해주는 멤버가 있어요. 레빈 형이라고. 네. 그 레빈 형이 뭔가 저희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애드리브를 이제 베리가 한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져서 저는 굉장히 좋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He is in charge of all those ad-libs, improvisation on Nine-Eye tracks, and he's saying many of the other members can also pull it off, but the self-producing member, the producer of the team, Levin, wanted to make like a character for Vary here, and that's why he is currently in charge of all those ad-libs. 근데 그거 아무나 시키는 거 아닙니다.
1: 아,
0: 믿을 수 있어야 시키는 거고 이게 베리님이 그 겸손까지 겸손의 미덕까지 갖추셨네요.
1: 아, 아닙니다.
0: Very humble member here, Vary. 자, 저희가 사실 그 두 번째 곡도 들으면 좋은데 네. 오늘 이야기가 너무 술술 잘 풀리고 있어서
1: 네.
0: 곡을 스킵하고 토크를 좀 더 하는 게 어떨까?
1: 너무 좋습니다.
0: Okay, we're gonna skip the second track and jump straight to part 3 of the exhibition. 갑니다. 3, 2, and 뾰로롱! 자, 세 번째 사진이죠.
1: 네.
0: 이 사진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디 영국인가요?
1: 아니요, 저게 이제 상암동인데
0: 저희 동네네요.
1: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뮤비 촬영을 하는 날이었어요, 저게.
0: 아, 네.
1: 그래서 이제 뮤비 촬영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앨범을 준비하게 된 게 저한테는 되게 큰 용기가 필요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정말 큰 도전이었고
0: 네.
1: 너무너무 큰 도전이다 보니까 제가 마음먹기까지도 되게 오래 걸렸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순서가 잘못된 게 이렇게 계속 망설이다가는 계속 미뤄질 것 같은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유통 날짜를 잡아놓고
0: 진짜
1: 유통 날짜를
0: 데드라인을
1: 먼저
0: 잡고
1: 네 그냥 안 잡으면은 밀릴 것 같은 걸 잡아놓고 급하게 막 했는데
0: 네.
1: 이 모든 과정을 사실 제가 이제 소속사 없이 처음 해보는 거다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0: 쉽지 않죠.
1: 근데 이게 사람이 진짜 무서운 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다가도 결과물이 잘 나오면은 싹 낫고 열정도 막 생기고 이거를 반복하면서 아 이거를 이런 또 카타르시스가 있구나를 배우고 하면서 이 앨범을 준비하면서 되게 많은 걸 배웠거든요. 열정도 많이 생기고
0: 네.
1: 이게 뭐 촬영하면서 나도 뭔가 미감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될것 같고 타이틀 녹음하면서 되게 어려웠는데 아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발성 적으로인가 보다 하면서 발성 레슨도 새로 시작하고
0: 네.
1: 그래서 저한테 되게 큰 전환점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저의 인생의 큰이 사건 이벤트로 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0: Awesome. He's saying, the latest drop of the album, Dear Everybody, it is a wonderful turning point in his life. He didn't want the schedule to get pushed back, so what he did was setting the release date first with all these distributors, and then he starts working to hit that date on the date of release was which was again April 30th. And he's saying it required him a lot of courage, and this was a huge challenge for him to self-produce his own album. By the way, he's doing this totally independent of you. No agency, no nothing. It's just very making his album and music video. And this image, once again, was taken near Sangam-dong district during his music video, looking beautiful again. And through self-producing, he was able to find the strength and weaknesses. For the weakness, for instance, as he mentioned, singing style, singing techniques, he started to take vocal lessons again, and he's trying to make himself a better of a performer and a producer. 머리가 좋으신 거예요, 그거는.
1: 아, 그런가요? 와.
0: 좋고 근면성실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확실하게.
1: 뭔가 저는
0: 네.
1: 그런 것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사실 노래 잘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저보다 이런 음악적인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0: 네.
1: 제 무기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꾸준히 근면성실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거라도 없으면은
0: 제 생각에는 본인만 모르시는 겁니다. 본인의 유니크함을.
1: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0: 이제 시작인데요, 뭐.
1: 맞아요. 이제
0: He's
1: 시작이고
0: saying there's so many talented musicians out there, and he does not really have like a strong standout point, but he's talking so small of himself. I'm saying he's got that originality and uniqueness, and he's saying he's just gonna use that constancy and persistence as a strength in his career. 자, 베리님,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1: 진짜
0: 그
1: 빠르네요.
0: 전에 저희 코너가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약간 미감.
1: 아, 맞아요.
0: 미감.
1: 미감.
0: 저희 방송에 미감 코너가 하나 있습니다.
1: 미감 코너.
0: 네, 저희 아카이브 네컷이라고.
1: 아,
0: We have a
1: 알겠습니다.
0: little four cut the archive photo booth ready for you. 저희가 화면 돌려드릴 텐데,
1: 네,
0: 가시기
1: 아.
0: 전에 저희가 또 이제 베리님의 그 네컷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서
1: 저의 네컷.
0: 20초
1: 아.
0: 드릴 텐데,
1: 네.
0: 이번 뮤직비디오를 뮤직비디오입니다. 이번 앨범을 생각하면서
1: 네.
0: 그 미감을 살려서 네 개의 포즈를 부탁드려 볼수 있을까요?
1: 한번 가보겠습니다.
0: 가보실까요?
1: 가보겠습니다.
0: Okay, everyone. 20 seconds, four cut photo booth session it is. He's gonna use that tone and color of the latest album. Okay? 20초 드립니다.
1: 네.
0: 자, 제가 countdown 3, 2, 1 찰칵, 3, 2, 1 찰칵 드릴게요.
1: 와, 네.
0: 시작! 3, 2, 1. 3, 2, 1. 3, 2, 1. 자, 마지막 갑니다. 3, 2, and 1. 예!
1: 미감 발언 취소하겠습니다.
0: 아,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예.
1: 아, 이게 뭔가 앨범에 관련된 걸로 하고 싶다고 생각하니까 머리가 막 멈춰버리네요. 막.
0: 아, 뭐, 하지만, 뭐, 팬분들은
1: 아.
0: 이 모습을 기대하신 걸 테니까. 이따 다시 하셔도 돼요.
1: 아, 괜찮을 것
0: 아, 너무
1: 같습니다.
0: 훌륭했습니다.
1: 네.
0: 훌륭했습니다. 이거 다 찍었으니까,
1: 네.
0: 아, 이제 보내드리는 시간이 다 됐다는 소린데
1: 아, 정말.
0: 보내드리기가 싫네요.
1: 그러니까요.
0: Time is definitely up, but I really don't want him to go. 혹시 저희가 올해 이 앨범도 이제 나오셨지만
1: 맞습니다.
0: 또더 기대할 만한 게 있을지, 뭐 공연이라든지 팬미팅이라든지 아니면 뭐 추후에 나올 또 다른 앨범이라든지 계획이
1: 맞습니다.
0: 있으신지 말씀 편하게 부탁드릴게요.
1: 일단은 제가 목요일 이번 주 이번 4월 30일에 이제
0: 네.
1: 앨범 발매가 되면서 공연을 이제 진행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도 공연을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연 또 다른 공연을 또 연말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이번 앨범에 수록하고 싶었는데 뭔가 색깔이 좀안 맞아서 넣지 못한 곡이 있어서 멀지 않은 시기에 또 새로운 앨범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끊이지 않게 활동하는 게 이번 영도의 목표여가지고 지금 또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여러 가지 활동을 또 준비하고 있으니 아이님 분들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0: Awesome. He is saying, with the debut of his solo album, Dear, on April 30th, he did have a little concert and a fan meet. He is also planning to put together, hopefully, an offline concert by the end of the year. Also, on top of that, he's saying some of the songs couldn't make it to this debut album due to concept issues. So, hopefully, he'll be able to put that into some albums and single or digital singles, release it to the world so that he can share it with his fans. 그 수록곡들 너무 궁금하네요. 저희 친하게 지내시죠?
1: 아, 좋습니다. 진짜
0: 저도 한번 들어보고
1: 정말
0: 싶습니다, 진짜로.
1: 좋습니다.
0: I would love to get a heads up on all these hidden tracks because I know that he has a beautiful voice and everything. 지금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당연히 이번 타이틀곡이죠. My Dearest by Very로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 My Dearest의 그 청취 포인트, 음감 포인트 하나 짚어주시죠.
1: 이 노래는
0: 네.
1: 사실 막 요즘에는 너무 좋은 노래들이 많지만 저는 뭔가 멜로디도 분명 신경 썼지만 조금 더 가사가 스토리가 있는 것들이라 뭔가 그런 것들에 뭔가 포인트를 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 뭔가 꿈을 꾸고 있는데 좌절을 경험하신 분들에게 뭔가 위로가 되고 또 다른 꿈을 선물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쓴 노래라 좀이 노래를 듣고 에너지도 얻으시고 희망도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He is saying the listening point for this tune, everybody, my dearest. He did focus on the melody too, but he would love you to focus more on the story. All of you dreamers out there who are facing obstacles and difficulties in life, he would love to give you some message of encouragement and also hopefully help you dream even further and achieve your goals.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0: 그 말씀하신 대로 다음번에 디저트 회동으로
1: 아, 좋습니다.
0: 서둘러서 다시 모셔야 될것 같습니다.
1: 무조건 멀지 않은 시기에 한번 더.
0: I'm saying thank you to Very for joining us here at the archive today. And very soon, hopefully, we'll be able to have like a dessert meet back in the studio once again. 앞으로의 길 진심으로 응원 드리고요.
1: 너무 감사합니다.
0: 저희도 열심히 이 My Dearest 자주 틀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We're going to be playing this song out for you multiple times. We're going to end the show together. 같이 빠이빠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e
1: 네.
0: archive produced by 강민웅, written by A-John, and this is your DJ/host, 요한 리, and of course, our special guest of the day, Very, everyone. Checking out all together, the final tune is My Dearest by Very. 1, 2, 3, 빠이빠이 할까요?
1: 네.
0: 1, 2, 3,
1: 바이바이.
0: bye-bye!

0: 세상이 굴리는
1: okay.
2: 여기는 완벽해.
1: The world is attracting
0: 세상에 굴리는
1: The world's attracting
0: 세상에 맞지? 세상이 들린 것 같아.
1: Like grammatically this makes sense at all. 세상의 yeah. 끌리는 world's attracting
0: 세상에 에.
1: 세상에 I'm attracted to the world. Okay, now it makes sense.
2: 끌리는
0: 세상에
2: 어, 나도 그거
1: 생각해. Oh, so as an expression 데. 세상에 oh my god. It oddly makes sense.
0: 세상에 떨리는 배 심장이
2: 닿은 듯 짜릿한 느낌.
1: All right.
0: We could ask, we'll use yes or no.
1: Yeah, sure.
2: Yeah.
1: What's your question?
0: Is the first one 세상에?
1: No.
2: Oh.
1: All right.
0: 시선에. 시선에. 시선이.
2: Then what about first letter?
1: Okay.
0: Okay, the
1: Would you like to ask for the first letter? That's E.
2: E?
1: E.
2: 이 세상에?
0: 이상하게 그 이상하게 끌리는 떨리는 눈빛.
2: 맞는 것 같아.
1: Really?
0: 나 한국인인가 봐.
1: Alright guys, you know what? You guys seem struggled. So I'm gonna let you guys hear the song one more time. Shall we?
2: Okay.
1: Let's go.

삼촌! 삼촌 좋아하는 오징어 상어수다! 없어! 여기 없어! 파란 대문할망 아판마심 무사 물건 암삼수가 며칠 전인가 다른 만물상서 사는 거 담던디. 에? 다른 만물상? 다른 만물상은 참암심은 거기강 삽서. 아 우리는 안 사서 너한테 사자는 안 산게. 아 우리한테는 팔아야 주게. 다 똑딸망마심 다른 할망이 삼인 말려야지 무사 사는 거 보고만 있었수가. 난 어떵하랜 뭐 손가락 발망 살랜 다 똑딸망마심. 아이 동서가 동서가 무사 딴 만물상 얘기엠시니. 아 이젠 우리 어떵하랜 너 안 오면 우리 다 어떵할 거라. 아 저번 만물상은 물건도 안 좋아서 동석이께 좋은디 어떠할 거?

0: When life gets too hard and you feel no one understands you.
1: But you can't keep those feelings inside. Danamu Soup is here for you.
0: We'll listen.
1: We take your side.
0: 끄덕끄덕 100% understanding 태훈.
1: 토닥토닥 100% 100% uplifting Junior.
0: Welcome to Danamu Soup.
2: Yes, we got you. This is Taehoon and Junior back in the studio. 인사해주세요.
0: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TNX입니다.
0: 태훈입니다, 여러분.
3: 준혁입니다. What's up?
0: 오늘은 Children's Day.
2: It's Children's Day. Happy 어린이날.
3: May 5th.
2: 두 분은 오늘 같은 날 뭐 득 있어요?
0: 아, 없죠.
3: 없습니다.
2: 없은 지 얼마나 됐어요? 얼마 안 됐을 것 같은데?
0: 아, 몇 년 됐습니다.
2: 저, 어, 그래요?
0: 네, 성인.
3: 오래됐어요.
2: 어, 그래요?
0: 저도 오래됐습니다.
2: 저는 일단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었고.
0: 아, 아, 아, 네.
2: 어, 외가에서는 제가 외가랑 같이 살았는데.
0: 네.
2: 제가 그 사촌들 중에서 여자 중에
3: 네.
2: 제일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로 사촌 오빠가 셋이고 그 다음 타자가 저예요. 그래서 있었어도 만약에 사촌 동생들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약에 우리 어린이날을 챙겨줬었어도
0: 네.
2: 어르신들이
3: 아, 다.
2: 나 어차피 못 받았을 것 같아요.
3: 아.
2: 왜냐면 제가 친가는 제가 막내거든요. 나이 차이 꽤 많이 나요. 근데 엄마 쪽은 아니야. 그래서 저는 사실 어린이날을 한 번도 그렇게 막 느껴본 적 없기는 한데 오늘 어린이날이에요.
0: 맞아요.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2: So, it's Children's Day today. So I asked the members if they have gotten any type of like a Children's Day special. And they're like, not in a few years. And I was like, well, you guys are still young. But it's like, no, but not in a few years. For me, even though I lived with my mom's side of the family, which is the Korean side of my family in the U.S., I'm the eldest out of the cousins on my mom's side of the family. For girls. So I have three older male cousins and then I'm the first female cousin and then everybody else is underneath me. So there was no Children's Day, but even if there was, I was already too old to experience it, even though I'm the youngest on my dad's side of the family and there's already a really big gap between everybody on my dad's side of the family. But today, with that notice, because it is a holiday, today is pre-recorded. 오늘은 빨간 날이기 때문에 녹음입니다.
0: 네.
2: 그래서 많은 청취자분들이 어 투표 어떻게 해요? 어 우리 8층 라디오가 투표하기로 했습니다.
0: 네.
2: 우리 전 직원분들이 투표를 할 거고요.
0: 좋습니다.
2: So 지금 밖에서 다 듣고 계세요.
0: 그럼요.
2: So everybody is sitting outside listening. So all of our employees and everybody who is on the 8th floor at the moment is outside waiting to listen so that they can cast their votes for today because today is pre-recorded. But for everybody else who is listening, you can still vote in your hearts. 네. 마음속으로 투표를 하실 수 있고요.
0: 네.
2: Remember that if you are inspired to send in more messages, you can send those in too. 만약에 오늘 대나무 숲을 듣고 어 나도 하나 보내야지 하시면 더 많이 보내주셔야 돼요. 지금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3: 네.
2: 그래도 아직도 계속 받을 수는 있어요. 저희가 쪼개서라도 코너를 소개를 할 테니까.
3: 맞습니다. 네, 획기적인 사연일수록 저희는 환영합니다.
2: 맞아요. So yeah, even if you feel inspired to send a message and you feel that we already have too much, don't worry. We'll try to split the script up as much as possible to tell everybody's story. So
0: yeah.
2: We have our Taehoon Soup and all about our Taehoon Soup. So Taehoon's going to tell us what we have for you in our Taehoon Soup.
0: Of course. Part 1, Balance Soup. Balance. 어디에 물어보기도 애매한 사연, 결정장애 때문에 힘들 때 밸런스 숲에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신 정해드립니다. We answer your heart to ask and answer questions. Part 2, 익명 숲, Anonymous. 다소 진지한 고민,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사연 보내주시면 진심을 담아 소개, 공감, 위로, 노래로 처방까지 해드립니다. We read the anonymous listener stories with our healing song choices. Part 3, 처방수, Prescription. 사연자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와 힘이 되는 맞춤 처방곡 Our Song Choices to Help with the Story of the Day.
3: 네, 특별히 이 코너에서는 여러분의 참여가 완전 필요해요. 파트 2에서 소개해드리는 익명 사연에 어울리는 맞춤 처방곡을 저희가 각각 준비해올 건데 여러분은 어떤 곡이 더 처방곡으로 어울리는지 투표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곡이 오늘의 엔딩 곡이 됩니다. We need your participation. After hearing the story of the day, we will tell you what songs we chose for the story. You have to vote for whose song matches the story the best. That song gets played as the last song of the day.
2: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녹음이기 때문에 우리 8층 라디오 전체가 밖에서 듣고 있어요. So everybody in the 8th floor, including all of our employees and everybody's here at the moment, is waiting outside to choose for today. So
0: 네.
2: That is how we're going to be doing. And you can try to vote to see whose side you're going to be on for today. But
0: 네.
2: First off, balance soup is going to be what we start off with to look at the story for today.
0: Yeah.
2: 오늘은 하나밖에 없기는 해서
0: 네.
2: 태용 씨 어떻게 나눌까요? 두 분이 같이 소개를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0: 네.
2: 언어를 고를까요?
0: 아, 그럴까요?
2: 태용 씨 뭐를 더 해볼래요? 영어로 해볼래요?
0: 저요? 저는 또 이제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2: 오케이, 그러면 준혁 씨가 한국말로 먼저 소개해 주시고 네. 그리고 태용 씨가 그냥 영어로 한번 담당해 주세요.
0: 좋습니다.
2: 오케이.
3: 네. 오늘의 사연입니다. 행복한 일이 분명히 더 많은데도 단 하나의 슬픈 일에 사로잡혀 모든 게 슬프고 흐리해 보입니다.
0: 그렇죠.
3: 다른 일로 마음을 돌려보거나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제 마음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 오, 오케이. 태연 in English.
0: Even though there are definitely more happy things happening in my life, I found myself caught up in a single sad event, making everything else look gloomy and blurred. I try to distract myself or tell myself not to overthink it, but it's not as easy as it sounds. How should I face these feelings, and what kind of mindset should I try to have? I love some advice. 이거 되게 저는 좋은 사연이라고 생각해요.
2: 그렇죠? 네. 아니 왜냐면 간혹 그래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0: 네.
2: 정말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아마 친구한테 이거를 털어놓으면 야 요즘 회사도 좋고 뭐 다 좋잖아. 왜 이래? 야 이럴 수도 있고 약간 잔소리를 들을 만한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마음가짐이기는 한데 자 태연 씨는 이럴 때 만약에 본인 아니면 뭐 멤버분들이나 아니면 친구가 이런 걸로 이제 태연 씨한테 간다면
0: 네.
2: 어떻게 조언을 해줄 것 같아요?
0: 사실 원래 행복한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슬픈 일들이 하나하나 있는 게 되게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거는 당연하지만 사실 그게 당연하더라도 굉장히 이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저에게 다가오는 이런 시련들을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나아지는 게 없어요. 네, 저는 그렇게 이겨내려고 하는데 간혹 정말 너무 힘들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2: 그렇죠.
0: 이게 내가 뭔가 이겨내려고 하고 버티려고 하는 그것보다 더 강하게 올 때 보통 이제 저도 이렇게 많이 좀 무너지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는 그냥 한번 무너지기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2: 오히려 아예 그냥
0: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어떤 그 깨어나가면서 마주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보통 제가 많이 쓰는 건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가끔씩 이렇게 올 때 내가 강해지자 이런 스스로한테 이런 다짐을 해요. 왜냐면 본인이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도 본인이 약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 오케이.
0: 네, 뭔가 공감을 받고 싶고 저는 이렇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제가 스스로가 강해져서 스스로가 이겨내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실제로 그렇게 마인드셋을 하니까 그리고 저는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2: Okay. 네. Okay. So that actually is a really good advice. So Taeyong says he's like this too. He's been in situations where he's the type of person that even when it comes to himself, he's trying to fix it. So he tries to fix the problem that is at hand, but he knows that because you're so happy, because life is so settled, these small unhappinesses feel so big because everything is so nice around you. That's why these things seem so big, bigger than they should be. Now, when he feels a little overwhelmed, he actually lets it consume him. He feels that trying to want to lean on somebody also could be perceived as a weakness, and he tries to make himself stronger. So sometimes he likes to let that overbearing feeling kind of just consume him a little bit so they can build up the pieces little by little and make himself stronger. So that's also a way I think that you can kind of work on this to kind of let whatever is bothering you kind of just let it sit and marinate and whatnot. 준혁 씨는 좀 분명히 좀 다를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본인 또는 멤버분이나 친구분이 이런 고민이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
3: 이게 좀 애매하네요. 근데 이게 사실 많죠 이런 상황이. 왜냐하면 일단 이 사연을 읽어만 봐도 행복한 일이 분명히 더 많은데도 단 하나의 슬픈 일에 사로잡혀 모든 게 슬프고 흐리게 보입니다. 행복한 일이 분명히 더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마음을 항상 뭔가 자동차로 따지면 자율 모드로 전둔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은 자율 모드로 마음을 두는 건잘 아는데, 제가 스스로 운전대를 잡고 조종하는 법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운전대가
2: 그렇죠.
3: 주인인 내가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율 모드로 맡겨버린단 말이에요.
2: 그리고 약간 좀 치우게 되죠.
3: 그러면
2: 길이
3: 이제,
2: 그렇게 되면.
3: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뭔가 슬픈 상황이 오거나 생각이 들어오면, 얘가 마음을 제가 잡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자율 모드니까 이 여기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2: 치우는 거죠.
3: 네, 사실 뭐 별거 아닐 수도 있고, 나머지는 다 행복하고 평온한데, 이 하나에 빠져서 거기로 쭉 가버리니까, 그게 문제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좀 연습을 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 제가 스스로 운전대 잡는 게. 근데 그러려면 저는 사실 뭐 다른 방법 정말 많죠. 뭐 책을 읽어라, 뭐 사실 뭐 해라, 뭐 해봐라, 뭐 생각 전환을 해봐라.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좀 약간 사람마다 맞는 방법이 다 있다 생각해서, 뭐 제가 이런 걸 해라 저런 걸 해라는 사실 본인이 찾으신 게 맞는 것 같아서, 그거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내 마음과 마주 보는 걸전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다, 내가 지금 슬프구나, 내가 뭔가 지금 스트레스 받았다, 뭔가 우울하다, 뭐 불안하다, 이런 거를 저는 약간 온전히 인정하는 거에서부터 사실 그 뭔가 마음의 운전대를 잡는 게 시작된다 생각하거든요.
2: Okay. So Junhyuk said pretty much what Taehyun is expressing, but just in a very different way. So, he was saying that he feels that a lot of people in our lives, we tend to have our emotional lives on cruise control. If we're like if we consider it a car, so because it's in cruise control and we do not have control over the steering wheel, if out of all of the nice happiness that is coming from the cruise control in a nice open highway, if something like a certain sadness or a certain stress comes in because we're in cruise control, the car is going to swerve when something pops out of nowhere, which would end up being that sadness or stress or whatever it may be. So he feels that, there's a lot of different places for people to start. It can be books, it can be, talking to people. There can be a lot of different ways people do that. But understanding where this sadness is coming from is going to be acknowledging kind of where you need to start. Pretty much telling what Taehyun was saying earlier about, kind of sitting with what the emotion is that you are feeling right then and there. 근데 이건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뭐 물론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서도 받을 수 있는 거기는 하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카운슬링을 받아야 되는 환경이었었어서 가지고 카운슬링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받아보긴 했는데, 꾸준히 받지는 않더라도 좋은 카운슬링을 어쩌다가 한번 가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만약에 돈적으로 여유가 되시거나, 요즘은 온라인으로 한달 정도 무료 상담 같은 것도 많이 하기는 한데, 그런 상담 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뭐 익명으로라도 이 글로도 괜찮지만 이렇게 전화 통화로도 상담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접
3: 맞아요.
2: 만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거
3: 괜찮죠?
2: 있잖아요. 내 친구들한테조차도, 그러니까 왜냐면
3: 얘기하지
2: 모를 수도,
3: 못해.
2: 그러니까 얘기 모를 수도 있어요.
4: 그렇죠.
2: 그러니까 내가 왜 슬픈지, 이게 왜 스트레스인지,
4: 맞아요.
2: 뭐가 문제인지를 진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막 아마 제가 봤을 때이 청취자분도 분명히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외로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도 모르는 회사의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나도 모르게 친구랑 한 3개월 전에 싸웠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됐는데, 왜 그게 이제 본인도 모르게 해결 안된게 문제였던 거야. 근데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죠. 아, 그것 때문인가? 그러니까 약간 인지를 못하는 감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4: 맞아요.
2: 때로는 가끔은 전문가의 손길도 나쁘지 않다.
4: 그렇죠.
2: 아예 나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나에 대해서 한 번을 듣는 것도 정말 괜찮긴 하거든요.
4: 맞아요.
3: 맞아요.
2: So I was raised in a situation where I actually had to do counseling when I was younger. So me seeing a counselor has been actually a little bit more open than what society does. But and there's a lot of different ways to reach out to somebody professionally. I know that there's like online things that you can do for like a month for free, or you can sign up anonymously to call people. There's a lot of hotlines and stuff like that. You can talk to people. You can sign up for seeing a counselor or whatnot for many different things. But there's sometimes it because you might not know what is bothering you, and having somebody ask the right questions might be able to help you find what is a problem.
3: 약간 저는 그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뭔가 읽어보면 어쨌든 본인이 지금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걸 인지한 거잖아요.
2: 그쵸? 그러니까 행복. 근데 이것도
3: 그러니까 뭐 어떤 이유에선지까지는 몰라도 어쨌든 일단 지금 이 슬픔에 너무 잠식돼서 내가 뭔가 힘들다라는 거를 인지했으니까 뭔가 조언을 구하는 거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3: 그러면 제가 뭐 이거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방법이지만 하나는 좀 확실히 추천드리는 건책 읽으시면 진짜 좋아요. 특히 마음 관련된 좀 마음 챙김, 마음 돌보기 같은 책들 잘 나온 거좀 쉽게 설명해 주는 거 되게 많단 말이에요. 저도 약간 비슷한 타입인 게 저도 진짜 생각이 많아요. 막 생각에 한번 빠지고 우울에 한번 빠지면 저는 진짜 끝까지 잠겨가지고 막 심할 때는 진짜 그냥 혼자서 작업실에서 안 나오고 막 그냥 막 진짜 몇 시간 동안 혼자 막불다 꺼놓고 막 있고 막 그럴 때도 있었는데 책을 읽으니까 내가 왜 우울한지 이 불안이든 우울이든 슬픔이든 이게 왜 오는 건지 그 이유부터 알고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아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내가 이래서 이런 상태였고 이래서 이렇게 가는 거였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약간 이런 답이 나오더라고요.
2: Okay, so he says it for him personally, because sometimes when he thinks a lot, he's an overthinker, and sometimes he can find himself really in a big rut. So he's found that for him, reading helps. Like if he reads books about, you know, the mind or how to find what's bothering you or whatnot, he says that he can actually find what the problem is without having to reach out to a professional. So if that might be something that can help you, I think that's good. 근데 저는 사실
0: 네.
2: 영어로 번역된 것도 그렇고 이제 한국말로 돼 있는 것도 보기는 하는데
0: 네.
2: 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청취자분이 이 행복이라는 뜻 속에서
0: 네.
2: 이 행복 때문에 불안하신 거 아닌가 싶긴 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행복한 일이 분명히 더 많은데도
0: 네.
2: 근데 그게 사람마다 행복한 기준이 다르거든요.
0: 그렇죠.
3: 근데
2: 그래서
3: 저는 이 청취자분이 행복한 건지가 명확한지 명확하게 모르겠는 게 저는 사실 행복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막 지금 당장 내가 뭐 갖고 싶은 걸 가져서 뭔가 원하는 걸 해서 느끼는 건전 순간에
2: 그쵸.
3: 그냥 순간의 기분이라 생각하거든요.
2: 그쵸.
3: 제가 생각한 진짜 행복은 그냥 평온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2: 어.
3: 슬픈 것도 뭐 기쁜
2: 그러니까 저도
3: 것도
2: 이게
3: 없고.
2: 준영 씨가 비슷하게 저게 그게 저도 퀘스천 마크인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늘 행복은 뭘까요? 그래서 뭐 행복은 뭐 무슨 책뭐 행복을 찾아서 뭐 이런 막 이런 책들이 진짜 많은데
3: 맞아요.
2: 저는 그거예요. 요즘은 이제 우리 뭐 통계나 이런 걸 많이 보면 SNS 때문에 행복이라는 퀘스천 마크가 점점 커지고 있대요. 왜냐면 많이 화려해요. 우리 인플루언서 분들만
0: 아, 그렇죠,
2: 봐도
0: 그렇죠.
2: 막내 친구들도 나보다 더 인생을 화려하게 사는 것 같고, 근데 그
3: 맞아요.
2: 친구들은 항상 웃는 얼굴만 포스팅을 하니까 그게 행복해 보이니까 그게 행복이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청취자분이 본인이 기준으로 봤을 때그 행복이 뭔지가 좀 궁금하기는 해요. 왜냐면 누구의 기준의 행복인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본인의 삶 기준의 행복인 거면 찐 행복이거든요.
3: 맞아요.
2: 그러면 이 생각이 그렇게 많이 들것 같지가 않은데, 애초에 행복의
3: 나는
2: 뜻을
3: 맞아요. 나도
2: 본인의 기준의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첫 줄로 쓰지 않았을까요?
3: 행복한 게 아니죠, 그럼 사실. 행복한 거면
2: 태현 씨는 좀
0: 좀
2: 다른 의견?
0: 달라요.
2: 어,
0: 예.
2: 어떤 의견?
0: 그 저도 저는 어쨌든 이 글을 읽고 나서 그냥 바로 든 생각은 오히려 막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2: 오히려 단순하다.
0: 저도 같거든요. 저도
2: 오케이.
0: 보통 힘들 때 저는 뭐 어쨌든 행복의 기준은 다 본인만의 기준이 있으니까. 저는 제가 생각해도 제 삶은 정말 행복했어요, 25년간. 근데 그런 와중에 굉장히 많은 시련을 겪었죠.
2: 오케이.
0: 저는
2: Okay,
0: 보통
2: that makes
0: 그걸 그렇게
2: sense.
0: 표현해요.
2: 어, okay, okay,
0: 네.
2: okay, that makes sense. So, my question went first was, what is happiness? Because I know that right now, these days, like with social media and everybody looks happy and they only post things that are extravagant, a lot of people start to question what that happiness is. Junyuk agrees with me to a certain extent. Like, we want to know what the extent of what happiness means to this listener, and I'm kind of thinking that maybe that's where the answer is. But Taeyeon says it a little bit different for him too. He's had a really happy life up until now, and he knows that according to other people and to himself, he's had a really good life. But within that, yeah, he's had his own trials. He's had his own slump. He's had his own ups and downs. And within that, And when it comes to the situation, he's like, yeah, I know that I should be happy and I am happy, but there's a but that comes in there. So he feels that the listener also might be coming from a very just simple side of things too. 네. 이쯤에서 네. 일단은 노래를 한번 듣고
0: 좋습니다.
2: 우리 청취자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태훈 씨,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청취자분은 태훈 씨랑 제일 비슷한 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태훈 씨가 생각했을 때는 이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이분요, 제가 생각했을 땐 사실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신다고 하는데 오히려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2: 오히려 이럴
0: 깊게
2: 때는.
0: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마주하고
2: okay.
0: 그걸 어떻게 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로 번져야 돼요.
2: Okay.
0: 네.
2: Okay. So since I feel that Taeyeon agrees with this listener a little bit more, he feels that try not to think simply about it. Try to dig a little bit deeper. Figure out what the problem is. Fix it, and then go from there. So try to dig a little bit deeper for today. We have, of course.

0: The best way to show your parents you care on a special day. Oh boy, Nair is just around the corner. Oh boy, Nair 곧 다가옵니다.
1: 3일 뒤입니다. 3일 뒤.
0: 3일 뒤예요. 3일 뒤. It's 3 days from now. For those of you who didn't know it was Parents' Day,
1: right.
0: 미국은 따로 합니다.
1: 아 따로예요.
0: Mother's Day, Father's Day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Mother's Day, Father's Day 따로 있고 한국이 얼마나 좋아요. 한꺼번에 할 수 있잖아요. You guys can do it. It's just one day in Korea. It's just Parents' Day in the States. It's Mother's Day and Father's Day. You have to do it. And it's not even the same month. 같은 달도 아니에요. 완전 반대예요.
2: 아 진짜요?
0: So, 자, 이건 어떤 시츄에이션인 거죠?
3: 네, 사연 주신 분은 3남매 첫째로 동생 둘은 좋은 직장에 다니는데 이분은 아직 취준생. 어버이날을 앞두고 부모님께 용돈도 많이 드리고 싶고 좋은 선물도 사드리고 싶은데 그럴 여력이 없다고. 동생들과 비교되는 것도 속상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 사연.
1: 아, 이건 진짜. 이게 사연 읽는데 솔직히 저도 집에 첫째거든요. 와, 뭔가 되게 마음이 이상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런 상황이면 진짜 너무 공감되는 것 같고 마음이 좀 예.
0: 그 꽁투 안에서
1: 네.
0: 준혁 씨 캐릭터가 준 조언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1: 진짜 한, 준혁이 같은데요?
0: 그냥 한꺼번에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돈으로 네네. 줄 거라면. 근데 사실 대부분 제 주변에도 그냥 뭔가를 합쳐서 선물을 사드리거나, 그러니까 두 분께 뭐 여행을 보내드린다든지, 네네네. 그러니까 얼마를 보태서 준다든지, 뭐 엄마를 위해 선물을 드릴 거면 좀 좋은 걸 해드리기 위해서 그냥 한꺼번에 조금씩 돈을 모아서 좀 더 좋은 걸 드린다든지.
1: 그렇죠, 좋은 것 같아요.
0: 그게 훨씬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So, 네. Theo says that he is the eldest, and so he felt he says that he really was able to dive into the character for today. And I said that for Junhyuk's character in the skit. Of just kind of collecting all the money together and giving it to. I know that a lot of people here in Korea do this, and I think it's like the most reasonable. Instead of everybody going for something smaller, if they can get something bigger for their parents or to give them money together, I think that that would be kind of a not to just hide behind the thing, but it's a joint effect. 그러니까 따로따로 주는 거보다 그냥 한꺼번에 주는 게.
1: 그렇죠. 지금 현재 사연자분 그거에서
0: 아기 때 이후로는. 다 성인이면 그게 네.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애기 때야 학교에서 네. 막 뭐 카이네이션 하고 뭐 또 네. 엄마 그렇죠. 사랑해요 뭐 따로 카드 주고 뭐 편지 쓰고 그렇죠. 이러지만 아, 다 성인인데 짤짤하게 조금만한 좀 그런 것보다는 뭐 어머님이 뭐 뭘 뭐 스카프 같은 걸 좋아하신다 그러면 5만씩만 걷어도
1: 그렇죠.
0: 더 좋은 스카프를 사드릴 수가 있는 건데 그게 더
1: 좋은 방법 같아요. 사실 네. 그 이상의 뭔가 이건 있지 않은 것 같고
0: 그렇죠.
1: 네, 뭔가 해드리기 위해선 3남매 같이 한 번에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이 사연자분께는 응원의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어쨌든 욕심은 안 부리는 게 좋을 것 같고
0: 대출까지 받는 건 좀
1: 진짜 아닌 것 같고요.
0: 하지 마요. 네. 하지 마요.
1: 본인이 어떤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좋은 생각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게끔 열심히 노력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0: But yeah, I mean, I feel that unless you guys are in like elementary, high school, even up into high school, like when you're making like project class projects where you like, you know, have a carnation, it's like, mommy, I love you. Like unless you're doing that, I think that as adults, I feel that the best way to give your parents, put it in a cash envelope or, you know, like bid everything together and, you know, like pitch everything together and get her a better present or get him or your dad a better present. I think it's a lot easier to just have all the kids kind of jump in on that. Taeyeon agrees with it, but he also wants to send some words of encouragement to our listener because if you're going to try to take a loan out, which was in the skit, don't do that. Just try to focus and get to your goal faster. And that would be getting a chance to give back to them as well.
1: 네.
0: 준혁 씨, your advice. 합쳐서 주는 게
3: 좀 뭐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0: 네네.
3: 근데 화이팅. 힘드시겠네요. 아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살짝 대표님식 조언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0: 네.
3: 그냥 지금 그 기분을 기억하시고 잘 되세요.
0: 오케이.
3: 네, 지금 솔직히 말해서 당연히 돈이 없을 수 있고 아, 뭐 선물 사드리고 싶은데 좋은 거 사드리고 싶은데
0: 그럼요.
3: 막 못하는 그 마음도 너무 공감되고 한데 그냥 그 지금 그 뭔가 분하고 뭔가 속상하고 이걸 기억해서 진짜 잘 돼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그만큼 네, 더 좋은 거 그냥 그때 보답해 드리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뭐 그리고 사실 지금은 좀 부모님들도 뭔가 막 어렵고 지금 열심히 이제 막 취업 준비하고 계시고 하는데 막 비싼 선물 받으시고 싶어 하시고 그러시지 않을 거예요. 예, 오히려 그냥 건강하고 꼭 하고 싶은 일, 준비한 일잘 되시길 바랄 거고 그런 고마운 마음들과 지금 이 마음을 기억해가지고 그걸로 힘 받아서 열심히 해서 잘 돼서 나중에 더 크게 보답해 드리는 게 효도라 생각합니다.
0: Okay, so yeah, he says that according to he's like, I need to get some advice. What our CEO always tells us is just like, remember what you're feeling now and use that as fuel to get to where you want to be. So all of the trying to give back and all of the being, feeling bad about not doing so and, being apologetic about it and whatnot, use all of that energy and those feelings and put it into becoming the person that you want to be and getting to the destination that you want to be with your goal so that you can bring that as quickly as possible. I do not have siblings. So as adult with siblings, do you guys have you guys, like, what do you guys do for Parents' Day? 저는 외동이라서
1: 네.
0: 두 분은 이제 어버이날이나 이럴 때 합쳐서 주나요? 따로 줘요? 어떻게 챙겨드려요?
1: 저는 지금 연락 드리고
0: 응.
1: 있습니다. 왜냐면 제 동생도 아직 학생이라서
0: 어허.
1: 네. 어버이날 보통 이제 오전에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거나 하고 있습니다.
0: Okay, so yeah, because they do promotions and stuff like that. Like his brother's still going to school, and the extent that he can do right now is just calling
1: 네.
0: them.
1: 제가 이거에 공감을 되게 많이 하는 게 사실 저도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이제 제가 어쨌든 사회적으로 뭔가 독립을 하고 돈을 벌고 이제 사회 자리를 잡으면 부모님께 이런 효도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상 이제 불가능한 것들이 있으니까 저도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항상 똑같이 생각하는 건 내가 우선 사회적으로 자리를 잘 잡고 독립을 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부모님께 뭔가 이렇게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0: Okay, so yeah. Taeyong says that he's pretty much in the same situation. So once he saw this today, he actually agrees with it on a lot of levels because he also thinks about this as well. But he feels that the advice that he gave to our listener is something that he also thinks about as well. So he needs to try to get himself ready and settled in the world so that he can be a better person for his parents and stuff like that. So he feels that what he's telling our listener is pretty much what he's been telling himself every single day. Now, in past parents' days, were there some gifts that your parents either still talk about to this day or whatnot? 사실 이제
1: 네.
0: 어버이날 하면 우리 학교에서 이제 뭐뭐 카네이션이고 뭐 편지고 뭐 이렇게 뭐 하고
1: 그렇죠,
0: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사실 이게 명절이 되거나 뭐좀 놀린다고 부모님이 아유 우리 준혁이는 3살 때어뭐 유치원 갔는데 뭐 이거 나 아직도 기억한다 뭐 이렇게 좀 놀릴 겸좀 이렇게 뭘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혹시 두분 어버이날 드렸던 선물 중에 좀
1: 기억에 남는
0: 어
1: 거요?
0: 좀 기억에 남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지금도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좀 놀린다고 하면서 말을 하는 게 있을까요?
1: 최근에는 없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예, 보통 카네이션을 제가 한 초등학교 한 저학년 때까지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0: 오케이.
1: 그래서 한 중고등학생 때인가 부모님께서 이제 이전에 카네이션을 들고 와서 편지를 드렸을 때에 대한 얘기를 한번한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제 기억에. 근데 그때 뭔가 놀리셨던 게 아니라 조금 뭐라 해야 될까 뭔가 좀 당황하고 뭔가 좀 약간 그런 쪽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뭐라 썼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내용에 뭔가 약간 터칭하는 게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께서 한번 놀라셨다는 식의 피드백을 좀 지나고 나서 하셨던 기억이 좀 있어요. 제가 뭐라 썼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0: 어머님 제보 부탁드려요. 너무 궁금하다. Okay, so I was asking if you guys ever have, like, did your parents ever tease you or bring up a past, like, what happened or when you gave them stuff on past parents' days? And Taeyeon says that he doesn't remember exactly what it was, but he does remember that giving his parents carnations and, like, writing letters and stuff like that, that all happened when he was in, like, in elementary school. As he got older, that never really happened. But he remembers either it was in junior high or high school. He doesn't remember what he wrote, but his parents, in passing, brought up that particular letter, like, one of the letters he wrote. Apparently, it was really touching to them, and they brought it up just very randomly. He still, to this day, doesn't remember what he wrote, but he remembers his parents saying that it was a very touching experience. Through that.
1: Yeah.
0: Oh yeah, we also need to 우리 또 너무 조언하다 보니까 네. 음악 추천을 안 했어요.
1: 아. 그렇네.
0: 우리 오늘 너무 사연에 취해 가지고.
1: 근데 이 사연이 이게 뭔가
0: 맞았죠.
1: 그래서 너무 이게 포커싱 할 수밖에 없어.
0: Yeah, we were overly focused today. We totally forgot about 처방. Okay, so what was the prescription? 자, 우리 처방 음악 오늘 뭐예요?
1: 제가 사실 이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자신감을 꼭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너무 안 좋아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0: Okay.
1: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공감을 하는 의미로 폴킴 선배님의 지금 이대로도 좋아라는 곡이 있습니다.
0: Okay, so Paul Kim's track, 지금 이래도 좋아, 네. would be the track that he chose because he feels that right now being focusing on who you are is the best, and so that's why he wanted to go with that. 자, 준혁, what is your song?
3: 네, 저는 사람은 다 꽃이라 생각합니다.
0: 와우.
3: 다 피고 지고 반복하고 뭔가 피기 위해서 시련도 겪고.
0: 진짜 책 많이 읽는다 요즘.
3: Yes.
1: 그런가 봐요.
0: 그러기 때문에. 되게 시스럽다. 오케이.
3: 네, 그러기 때문에 꼭 네, 꽃 피우시길 바라면서 박효신 네, 야생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0: So Wildflower or 야생화 by Park Hyo-shin, because he feels that people are just like flowers. We bloom and we fall and we bloom again.
3: Yeah.
0: And so he feels that, you know, kind of being in your moment, you're going to find your moment to bloom. So not to overstress about it too much. We do have a quick song break to listen to and come back to. So everybody outside is going to start voting. So because it is pre-recorded, our eighth floor is going to be voting for us. So we're going to find out who gets the vote later on. But in the meantime, Hannah Renzebom was on the track with Dreaming Love, and our results are coming up next.

0: You want to message me?
1: Go
2: ARIRANG.
3: arirangradio.com.
4: All right, so it is our Taenam Soup Day, and our listener is the eldest of three, and two younger siblings are doing pretty well. Eldest is not doing well, and it's Parents' Day in 3 days, and they don't know what to do. So we've been trying to give, no wonder, I totally. 오늘 진짜 너무 집중하느라고. I forgot to announce the prescription in the songs because normally we announce it pretty early. But I was so obsessed with the story for today that we totally forgot to ask them. 자, 처음 곡을 다시 한번 지금 또 우리 직원분들이 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제 직원분들이 듣기 위해서 우리 태현 씨 누구를
5: 저는 제 처방 곡은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폴킴 선배님의 지금 이대로도 좋아라는 곡을 선곡해드리고 싶어요.
4: Okay, so Paul Kim's track because he wants our listener to just stay, be steadfast and not give up hope.
5: Yeah.
6: 네, 저는 나라가 파트 들으시면서 박규신 선배님처럼 함께 눈물 흘리시길 그리고 꽃 피우시길 바라면서 박규신의 야생화 날라가. 추천드리겠습니다.
5: 나라가!
4: So he hopes you can fly free with Yasengwa by Park Kyushin. So what is going to be the choice of our staff is going to be up to them as we try to figure out what they could do. Is there something that you really, really, really would want to do if you could? 사실 어버이날 빼고 좀 두 분이 혹시
5: 네.
4: 우리 부모님이 왜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해놓은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많은 연예인분들이 뭐 아빠 차 바꿔드렸다, 뭐 네. 집 사드렸다, 뭐 약간 이런 거를 좀 뭔가 목표 세워서 아니면 뭐 최대한 나를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 뭐 건강 검진을 1년에 꼬박꼬박 한다든지 뭔가 좀 그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5: 네.
4: 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내 개인적으로 좀 이런 거 한번 꼭 해보고 싶다.
5: 저는 지금 생각나는 건 제가 빨리 독립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차를 바꿔드리고 집을 사드리고 이런 거는 그 능력이 됐을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제 환경에서 제가 뭔가 부모님을 위한 가장 큰 효도는 독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전적인 독립.
4: Okay. 네. So being financially independent would be something that he feels that for now it would be the biggest milestone for him because when he gets to the place to where he can, you know, buy them a house or change their car or whatever, he would love to do that. But right now he thinks that the biggest thing in his nearest future that he could realistically do for his parents that he would love to do is be financially independent. 우리 준혁 씨는 혹시 뭐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6: 네, 저는 정해져 있습니다.
4: What is it?
6: 일단 1차적으로 아빠 엄마 둘 다 있는데 아빠는 이제 평생 일 안 하게 만들 겁니다.
4: Okay. Let make it so that Papa doesn't have to work.
6: 그냥 좀 사업하신 거 정리하시게.
4: Okay.
6: 그리고 엄마는 제가 헬스장 하나 차려줄 거예요.
4: 어머니.
6: 저희 어머니 저 헬스에 거의
5: 좋아하세요.
6: 네. 저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진짜 엄청나게 헬스 중독이었어.
4: Okay. So he says that his mom is obsessed with going to the gym, so he wants to make a gym for her if he can. So getting her own personal gym would be something that he would love to do if he could. If he could.
6: Yeah.
4: That's actually pretty sweet if he could be able to do all of that.
5: Nice.
4: So we need to come to our final thoughts for today. 자, 그래도 투표 마지막 전에 지금 또 많은 분들이 밖에서 또 열심히 듣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몇 퍼센트가 아니어서 오늘은
5: 네, 그렇죠.
4: 지금
5: 그렇죠.
4: 마지막 설득 한마디 태훈
5: 한마디 사실 이 곡은 저한테도 던지는 말이긴 해요. 뭔가 살다 보면 자신감을 잃을 때도 많고 제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럴 때도 많고 뭔가 이렇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흘러가지 않는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뭔가 본인이 마음을 굳게 먹고 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이뤘으면 좋겠는 마음에 지금 이대로도 좋아라는 노래를 선곡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연자분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본인이 지금 취준생을 하고 있고 동생들과 비교되는 어떤 그런 뭔가 자존심 상하는 일을 일이 현실이지만 뭐 그건 잠시일 뿐이고 본인이 뭔가 계속해서 노력을 한다면 그거는 어쨌든 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무너지지 않고 자신감 잃지 않고 뭔가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걸 잘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4: Okay. So his track is pretty much saying that he wants you to stay steadfast because it's kind of a song that he's telling himself to also keep steadfast in this world. So he wants to also dedicate that to you regardless of that. Junhyuk, do you have anything else?
6: 혹시 마이크 에코 되나요?
5: 에코.
6: 아.
5: 오, 되는데?
6: 오, 진짜 되네.

0: Thank you for this. Yeah. 야생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듣고 감동 받으시고 꼭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yeah, thank you.
1: 우와, 최고의 선물이다.
2: 근데 이거 제가 볼 때 짰어요. 아마, yeah, 아마. 왜냐면 이 에코 되나요 하자마자 에코 켜진 거 보면 기다리셨어.
0: 아, 너 no, 이거 진짜 여러분 진짜 즉흥이에요,
1: so,
0: 여러분.
1: So, Teo was like, excuse me, I feel that Chunhyuk had to go behind my back and talk with PD님 to set this up because as soon as he asked if there's echo, PD님 put it in.
0: 아, no, 근데 진짜 아니에요. No cap. 진짜 방금 즉흥을 한 거예요.
1: No, 네. The PD님 knows where the echo is. PD님 여기 콘서트 되게 잘 만져서 그래요. 오,
0: 역시. 아, 감사합니다.
1: Okay, so we need to
2: 결과 났나요? We have the results.
1: We have the results. 자, drum, oh, 10, 9, 8, 7,
2: 죽음의 카운트인가요?
1: 6, 5, 4, 3, 2, 1. 다시, 끝이에요? 확실해요? 그래요?
2: 전 지금 이대로 좋습니다.
1: 예, 확실해요?
2: 이것도 근데 막
1: 확실해요? No, cause 바뀌었어요. 오. 어, 바뀌었거든요. 네. 아까 투표수가 바뀌어서 네.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2: 이게 동정으로 또 투표하는 건 싫습니다.
1: So I got the results, but then they said it might change, and so okay. So the winner for today is
0: 네. Yeah.
1: 태훈.
2: 오. 아, 이거 또 동정. 아. 이거 진짜 이 기분이 좀 찜찜해요.
1: 근데 아까부터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아까부터 그 저는 계속 실시간으로 연락을 받고 있었거든요.
2: 아,
1: 근데 많은 우리 직원분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태훈 씨의 리즈닝이 좀 와닿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 남자 스태프분들이 아. 대학생 때 아, 생각이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서 그쵸. 좀 그쵸. 와닿는 말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가지고 근데 우리 여자 스태프분들이 준혁 씨의 노래에 흔들렸을 뿐이에요.
2: 아니, 흔들리죠. 당연히 나도 아, 흔들렸겠다.
0: 아, 저는 okay. 만족합니다.
1: So, Taeyeon was originally the winner because a lot of our male staff was agreeing with what his reasoning was, but a lot of our female staff was starting to vote for Junhyuk after he sang for us. But in the end, Taeyeon 네. is the winner. 자, Taeyeon 씨 노래를 마지막으로 듣기는 하겠지만 네.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한 줄로.
2: 딱 한마디 한 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인생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노력을 한다면 얼마든지 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무너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Okay. He says 네. you can do it. 화이팅입니다.
2: 네, you can do it.
1: So yeah. as we say goodbye for today, we do have Paul Kim's track of 지금 이대로도 좋아 as our last track, and we will see you next week. Bye.
0: Bye. Bye.